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르로이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레너드 슬래트킨 지휘의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아주 아주 철학적입니다. 큰 그릇에 같은 양을 담으면 음식이 적어 보여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얘기. 그런데 작은 그릇은 실제 밥의 양을 늘리지 않고도 이 시각적,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네요. 정말로. 그러면 오늘 식탁에는 작은 그릇을 한번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적게 먹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것처럼 느끼는 뭐 생활의 작은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밥의 양은 그대로인데 굉장히 꽉 채워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에르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Non di scordarti me.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밥 담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살짝 출출하시죠? 아침을 요즘에는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고봉밥이라고 해서 공깃밥에 밥을 가득 담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 탄수화물을 잘 안 드시고 뭐 흰쌀밥 안 드시고 이제 잡곡 섞어서 그것도 소량으로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데 또 흰쌀밥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들 건강한 식사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가을은 선물님께서 제가 밥을 너무나 좋아해서 공기에 안 먹어요. 작은 컵이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 먹어요. 탄수화물은 적게. 아침엔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그러니까 가을은 선물님처럼 이렇게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데 또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드셔도 됩니다. 많이 움직이시니까요. 2691님 안녕하세요 권영님. 옥상방 8일째. 비 온 뒤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잠자리가 엄청 다니는 화요일 반갑습니다. 아 옥상에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옥탑방에 저도 옥탑이 하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연습도 하고 이렇게 쓰는 방이 있는데 지금이죠. 지금 딱이죠. 아주 하루 종일 그 옥탑에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2691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음악 들으실까요? 에두아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D단조 중 3악장 인터메초 알레그레토 논 트로포를 막싱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죠.

에드와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D단조 중 3악장 인터메초 알레그레토 논 트로포를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은빈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주엔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립니다. 이러다가 밭에 들깨가 다 쓰러질까 걱정이에요. 아, 지금 여주에는 그렇군요. 여기 지금 CBS 스튜디오 안에 큰 창이 있고 이제 하늘이 보이는데 아까 분명히 파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지금 또 구름이 한껏 몰려와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참 날씨가 그래요. 요크셔 테리어님, 좋은 아침 좋은 음악으로 손녀 아가가 아침잠을 아직 자고 있어 건영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제가 작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 11시까지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침 식사 때마다 계란 프라이를 식빵에 얹어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언젠부턴가 먹지 않게 되었다. 단지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을 씻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이렇게 단백질의 보고인 달걀을 먹지 않다가 주위의 권고로 삶은 달걀을 먹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만만치 않았다. 냄비에 물을 붓고 달걀을 넣고 약 15분쯤 끓여야 맛볼 수 있는 거였다. 나의 무의식은 이것마저 성가시다는 듯 결국 이 단계를 건너뛰기가 일쑤였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아침 식단에서는 달걀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침에 삶은 달걀을 먹겠다고 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한편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내가 보였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내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내가 아내의 목과 함께 내 것을 삶으면 되겠구나. 이런 연유로 나의 아침은 다시 달걀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묘한 구석이 있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시큰둥하다가 아내의 몸을 위한다는 명분에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서다니. 게다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즐겁다는 듯 손놀림도 경쾌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타심과 자기만족이 아주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남을 위해 하는 행동이 왜 즐거울까?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진화적 관점이다. 인류가 오랜 세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돌보는 행동이 생존 확률을 높였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뇌보상 시스템이다. 누군가를 돕거나 돌보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한다. 도파민으로 쾌감을 느끼고 옥시토신으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 도움을 주는 행동 자체를 즐겁게 느끼도록 뇌가 설계되었다는 논리다. 그러면 이타심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타적 행동 역시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즉, 아내를 위해 달걀을 삶는 행위도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심리가 잠재돼 있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아무 대가 없이 바라는 마음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이타심과 이기심은 한데 어우러져 엄밀하게 분리할 수 없을성 싶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위해 살아가도록 설계된 아주 건강한 심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타심은 진화가 만들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지만 자유의지로 더욱 확장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중 두 번째 곡, 꾸밈 없이 진심으로. 더글라스 보이드의 오보에,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최준배의 책, 별것 아닌 일상이 경이로워질 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오늘 작가님, 아침부터 밥 얘기에 이제 달걀 얘기까지 다들 정말 많이 출출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고를 보고 아침에 저도 달걀을 삶았거든요. 두 개를 삶는데 그거 두 개 삶고 요거트에다가 그 아가베 시럽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제가 인상적인 글귀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타심과 자기 만족이 아주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내일부터 아내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나를 위해서는 귀찮고 번거로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또 하게 될 때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타심이든 자기 만족이든 다 좋고요. 어느 쪽이든 우리 저자분 아주 좋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스티븐 포스터의 캠타운 레이시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네, 스티븐 포스터의 캠프타운 레이시스, 시골 경마,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달걀 얘기를 하다가 우리 피디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몇 분 삶으세요? 우리 저자님은 15분 삶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 뻑뻑한 달걀이 되지 않나요? 저는 물이 끓을 때 달걀을 집어넣어서 7분. 우리 피디님은 처음부터 달걀을 그냥 찬물과 넣어서 12분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아주 좋은 시간 분배 레시피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사랑한대님께서 비가 그쳐서 산책 나왔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걸으면서 음악 잘 들을게요. 끝날 때쯤 걷기 인증 다시 보낼게요. 근데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비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근데 또 비 올 때 그냥 우산 없이 걷는 느낌도 굉장히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인증 보내주세요. 울 딸들 사랑해님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곳 거제는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너무 무덥고 습하네요. 이번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빨리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좀 피해가 많이 있었죠. 얼른 정말로 복구하시는 분들도 뭐 사고 없이 잘 애써주시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음악 또 듣고 가시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을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네요. 달걀이. 0345님 끓을 때 물이 끓을 때 계란 넣고 7분이 딱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삶아요. 딱 적당하더라고요. 예, 저랑 같으시군요. 7501님 끓을 때 넣어서 8분 30초요. 신통방통 33님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가스 전기를 아끼세요. 그 상태로 5분에서 10분 사이 시간에 따라 조절해 보세요. 서희님 저도 계란으로 단백질 보충하는데 요즘 계란찜기 편리합니다. 계란찜기 강추. 9795님 커피포트에 넣어서 전원을 켜고 끓인 후 전원이 차단되면 15분 후에 꺼내 식힌 후 드시면 딱 좋아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작가님, 미녀 작가, 장 작가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대단들 하시다. 왜요? 저 같은 방법은 없네요. 그러시는 거죠. 어떤 방법이시죠? 그랬더니 전 감으로 하거든요. 감으로 해서 어떤 계란이 나오죠? 반숙이요. 야, 그래서 제가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우리 작가님 감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감으로 반숙을 만드는 우리 미녀 작가 장 작가님.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중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루돌프 부빈더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달걀 얘기 그만하시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190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의 눈은 이 일을 바라보고 저걸 언제 하냐, 언제 다 하냐 저거. 그러면 손이 그런데요. 그냥 둬라, 내가 할게. 그리고 손이 닿으면 미리 끝나는 거죠. 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네요. 이거 아까 오프닝 듣고 보내주신 문자인 것 같은데, 할 일이 많으면 종이에 적어서 나누면 적게 느껴진다라는 오프닝이 있었죠. 맞아요. 할머니들은 그래, 눈으로 보고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손도 빠르시고 다 해내시죠. 참 신기했습니다, 어릴 땐.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1부 끝곡으로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와글와글 음악 퀴즈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9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김동현 씨 이원주 곡 연 테너 박지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지원에서 생생하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포도 너무 날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광현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죠.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마틴의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초대합니다. 이탐구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2021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중 춤의 얼굴들 공연에 초대합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드볼작의 피아노 3중주 둠키 등을 연주하죠. 9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아벨 쿼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중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들과 사람들, 일곱 번째 곡 트로이 메라이를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린님께서 우리 아들 군대 간 지 100일 휴가 나옵니다. 화천에서 아침 7시 출발, 남양주 도농까지 여러 번 갈아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고 싶어서 힘듦을 감수하고 옵니다. 중간중간 엄마에게 어디인데 몇 시 도착 예정이라고 알려주네요. 우리 아들 자상하죠? 엄마 궁금할까 봐. 전 낮 출근이라 아침 겸 점심 같이 먹으려고 반찬과 찌개 만들면서 보내고 있어요. 빨리 아들이 보고 싶어요. 아들 빨리 와.

이게 엄마 보고 싶은 아들과 또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의 이 느낌이 이 문자에서 다 느껴지네요. 야, 저도 휴가 나올 때 이게 참 7시 그 아침에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군대 향기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면 이 부대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오래됐네요.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도 군대 쪽으로는 방향을 보지 않는다. 뭐 남자들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만 참 힘들었는데 아 화천이면 이거 좀 힘든데요. 아무튼 우리 식사 오랜만에 만나서 100일 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보가시님께서 안녕하세요. 딸과 상하이 여행 후 한국 가려고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듣고 있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택시에서 93.9가 나오는군요. 아무쪼록 오는 길도 조심히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츠레이님, 직장에서 만나서 20년 넘게 만남을 이어온 친구들과의 모임이 오늘 있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같이 웃고 울었고요. 이제 모두 퇴직한 후 각자 조금씩 다르게 자기 색깔을 내며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 모임 축복해 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피디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더 바빠지시고 더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Old Friend, 투츠 텔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시죠.

올드 프렌드, 투스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행운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와글와글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 아침과 깊은 관련이 있고 숲속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존재죠. 크기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 이것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비제 오페라 까르멘 중 하바네라를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의 노래 카렐 마크 치촌 지휘의 이탈리아 국립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리노 왕립 피라모닉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 까르멘과 그 유혹에 빠진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죠. 하바네라는 까르멘이 돈 호세를 유혹할 때 부르는 노래로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이것. 아무리 애써도 길들일 수 없어. 사랑은 타고난 보헤미안. 법도 규칙도 없어. 곡 제목과 가사에 있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멘델스존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세르지오 티엠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곡은 가곡이죠. 멘델스존이 25살에 쓴 곡으로 하인리 하이네 씨의 곡을 붙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인데요. 오늘의 정답은 날개와 깊은 관련이 있죠. 뭐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대단하십니다. 와, 날개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중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을 카라얀 지휘의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막에 나오는 장면으로 백조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죠. 무용수들이 무대에 일렬로 서서 서로 팔짱을 끼고 다음 무용수의 손을 잡으며 춤을 추는데요. 백조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이 음악 들으면은 그 빌리 엘리엇이 떠오릅니다. 네. 세 번째 힌트 음악까지 듣고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날개가 있죠. 날개 덕분에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닭, 타조, 펭귄 같은 이것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죠. 또 이것 중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사는 텃 이것, 계절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 이것, 월동지나 번식지로 이동할 때 우리나라를 들러가는 나그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속담도 있죠. 나는 이것도 떨어뜨린다. 낱말은 이것이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이것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가수 싸이의 대표곡 가운데 나 완전히 이것 됐어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정말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앙드레 류의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를 준비했습니다. 애니코토셀리의 세레나데를 편곡한 작품으로 곡 제목에 있는 나이팅게일은 밤꾀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우는 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앙드레 류의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 앙드레 류 지휘의 마스트리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만 이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노래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네요. 와, 앙드레 류 정말 대단한데요. 이 온갖 이것의 소리들을 다 모아서 지금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새, bird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먼저 당첨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예요. 500번째 4118님 정답 새, 1000번째 7735님, 네, 2000번째 2500님 세 분 모두 정답 새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음악 들을까요? 나르시소 세라델 세비야 작곡의 라 골론드리나 제비,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들으시죠.

0: 나르시소 세라델 세비야 작곡의 라 골론드리나 제비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꿈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보드랍다는 말,

0: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경복, 기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천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9: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2: 네, 우리 그 페 이 누구시죠 이게? 페님께서 남자분들 노래방에서 마이웨이 제비 고해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네요. 아, 방금 전 노래가 이제 가수 조영남님이 제비라고 번안해서 부르신 곡이 있죠. 네, 그 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댓국집 주방인데요. 지금 돼지머리 손질하는데 숲속에서 하는 것 같아 너무 상큼한데요. 다음엔 바닷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번째 힌트 음악 그 새소리 그 음악이죠. 좋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챗 애틀킨스의 기타 연주 세일즈 항해라는 곡이죠. 저는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0: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BPC의 주인공 윌은 틈만 나면 늘어놓는 아버지의 모험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거인과 친구가 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에 머물고 마녀의 눈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기도 했거든요. 허풍에 지쳐 고향을 떠난 윌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믿기 힘든 그 여정이 자신을 위해 환상을 덧댄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곤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결국 그 이야기 자체가 된다. 이야기는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잖아요. 매 장면, 매 챕터가 똑같아서 지루한 것보다 가끔은 믿기 힘든 행운을 상상해보고 그러다 동화 같은 기적을 만나기도 하는 것. 어쩌면 그런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판타지 아닐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영화 빅피시 중에서 버디홀리 에브리데이였습니다. 네. 팀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시 얘기로 시작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상상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적 또는 동화 같은 행운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네.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한테 막 말하다 보면 거기에 근데 살도 좀 붙기도 하고 반사팬 된 것처럼 기억이 더 샤해지기도 하는데요. 돌아보면 힘이 되고 웃음나는 기억은 살짝 과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네, 힘들고 지겨울 때마다 넘겨볼 만한 재미있는 챕터 하나 만든 셈 치는 거죠, 뭐. 네, 저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얘기할 때 과장을 좀 하게 돼요. 더 멋있게 만들고 싶게 되고 나도 모르게 더 영웅단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더 멋있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저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구나. 내 마음에 저런 판타지가 있구나 하면서 또 내 마음의 바람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채영음님들 안녕하세요. 타협금지님. 비가 왔다. 잠시 맑았다. 구름 낀 하늘. 곽태호님. Everyday 박경화님은 따라 불러주고 계시고요. 건전강디 축복동행님. 왜요? 왜 건전강디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두 동화가 될 거예요. 오늘도 드라이브하면서 함께할게요. 스포샷님. 네, 오늘도 영음씨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보내실 주소는 샵9390 번호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 또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조강.

영화 인셉션 중에서 타임, 오펜하이머, Can You Hear the Music 두 곡이었어요. 요즘 오디세이 열풍이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들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놀란 감독의 작품 가운데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디세이 N차 관람 얘기가 있어요? 많아요? 오, 와, 3시간짜리를요? 영웅씨 중에서도 있어요? 두 번 이상 보신 분? 손? 네. 덕분에 원작인 오디세이아 인기도 높아졌다고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춘천의 한 서점에는 하루 평균 20분, 30분 이상 오디세이아 재고 있어요? 이렇게 구매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중고책들도 많이 거래되겠다. 이런 건 또 기분 좋다. 종이책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서 서점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묻혀있던 고전사에 낀 먼지까지 오디세이 열풍 싹 털어내주면 좋겠어요. 네, 좋네요. 좋아요. 네, 노래 듣는데 와,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하시네요. 와우, 짝짝짝. 아,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나 봐요. 캬, 웅장하고 슬프고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이 몰입이 쫙 된다고. 아이고, 짱바님 이나 씨의 목 감기 침 남길 때마다 아파요 하셨네요. 떼찌떼찌네요. 왜 목 감기 왜 걸렸어요? 뭐예요? 어디가 문제였어요? 비 맞은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을 너무 틀어놓으신 거예요? 조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펜하이머까지 와우, 너무 좋다들 하시니까 저도 참 너무 좋습니다. 카르페디엠 16님, 오디세이 저도 이번 수요일에 재관람 가요. 에? 진짜요? 그렇다면 저 재관람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를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돌비관에서 보려고요. 아, 다양하게 살펴보시려고 하시나? 시마보로님, 2D로 보고 IMAX로 보고. 아, 요런 이유구나. 그렇구나. 아, 요런 데서도 또 성격이 나오네요. 아가다님, 저도 저요. 두 번 봤어요. IMAX로 한 번, 2D로 한 번. 아, 요런 거. 요런 분들 저랑 너무 달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아, 성훈이는 이럴 수 있겠다. 네, 저같이 둔감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네.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아, 그러시군요. 네. 저요. 저도 두 번 봤어요. 두 번은 더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님은 좀 더 다른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내일은 경주기행이 개봉하더라고요. 바로 보려고 예매해놨어요. 라큐님. 아, 같이 보고 싶다. 저도 경주기행 왠지 약간 제 스타일일 것 같은데. 와, 두 번째 관람이 더 좋았다고. 이래서 잘 되는 영화들은 이래서 계속 천만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것 같죠, 여러분. 포레스트님. 맞죠? 남현서님도 감기 걸리셨네. 목 감기가 자꾸 걸리시네. 목 감기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당부드릴 거라고. 다른 건 없고, 그죠? 늘 손 잘 씻어라.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쓸 순 없으니까. 그 코로나 때 그 감기 안 걸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억이 좀 좋습니다. 오, 바람이 분다 피로님. 아이디 바꾸셨네요. 강디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던 꿈 꾸다가 깼어요. 꿈에서 강디 만난 분들 손 하셨네요. 저 하나 알려드릴까요? 피러님? 제가 말씀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라디오, 아, 말했나? 저, 그, 최영음 처음 시작했을 때 피러님 꿈꿨어요.

있어요. 얼굴 모를 때. 그때 피러님 글 많이 올려주셨고 이 채팅창에 많이 글이 올라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 그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때 피러 브라운님이 나오셨었어요. 꿈에.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7501님. 이틀 내내 피곤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도 오늘은 침대 탈출. 목공방에서 강인이 목소리와 음악 들으며 작업하니까 나오길 잘했다 싶네요. 네, 신청곡은 아니지만 이분께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코코의 리멤버 미, 코코 중에 리멤버 미, 라이온킹 중에서 아쿠나 마타타 어떨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오늘도 샬롬님, 코로나 유행이랍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저랑 같이 사는, 같이 살진 않지만 주말에 오시는 저희 집주인님도 목감기 걸리셨던데, 기관지염. 아, 그 유행이구나. 저도 월 초 다낭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무지 고생했는데 컨디션 회복이 안 돼요.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뭐 그 증상이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그게 요즘 참 많길래요. 목감기가. 오늘도님, 우리 신랑은 내 꿈도 꾸지 않으면서 강디 꿈은 엄청 많이 꾸는 거 있죠? 하셨네요. 오늘도님이 얼마나 제 얘기를 하셨으면 무의식 중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나왔겠어요. 네. 조윤주님, 강디 코코2도 나온대요. 기대됩니다. 2029년에 나온대요. 11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어머, 호두호두님 안녕하세요. 정말 게으른 성격인데 11시마다 최강희님 라디오 들으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부지런해진 김에 이렇게 인사도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라선이님, 강희님 방금 들어왔는데 왜 이리 신난 목소리지? 그래요? 나 왜 신났지? 다른 사람들 성향에 흥미로우셔서 그러신가? 날씨 때문인가? 하셨네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그때그때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여러분 때문이죠. 당연히. 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 드려요. 사진으로 한 번도 현대사를 기록하는 포토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을 또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이 곡 들어볼까요? 레옹 중에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네, 레옹 스팅 Shape of My Heart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러블로지 중에서 릴리 앨런 리틀리스트 띵스였습니다. 호랭이 아저씨님, 레옹 마틸다, 안식을 찾는 화분, 그리고 이 노래. 아, 호랭이 아저씨님 글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레옹 점점점 마틸다 점점점. 어,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위로도 있고 되게 엣지도 있고. 아, 그리고 레옹은 진짜 레옹, 마틸다는 진짜 마틸다였잖아요. 어, 나탈리 포트만 정말 거기서 잊을 수가 없죠. 하, 네. 영화 레옹에 감사해요. 그녀의 그 어린 시절 그 에너지를 볼 수 있었음에. 7135님, 강희씨 이 음악을 들으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커피 향기가 확 그리워지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그냥 탄맛 나는 커피? 아니면 산미 있는 커피? 아니면은 고소한 향? 꼭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커피 맛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도 되실 것 같아요. 또 원두 막 골라야 될 때. 그쵸?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딱 취향이 정확하게 있으신가요? 아, 그런 분들. 정말 오감이 살아있는 분들. 어떨까? 커피를 탁 마시면서, 네, 계절 향기만 들어도 커피 향이 이렇게 탁 느껴지고 하는 분들. 참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사시는 거겠죠? 비도 오고 습해서 아직 덥긴 하지만 음악이 공기를 또 바꾸기도 하죠. 사랑창가님, 안녕하세요 광희님. 글을 거의 못 남기지만 매일 듣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생존신고 하러 잠깐 들러요. 다정하시다. 오늘 화이팅. 그냥 화이팅. 더 다정해. 오늘 화이팅. 그냥.

화이팅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네. 사랑창가님 다정창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중에서 올리비아 딘의 It Isn't Perfect, But It Might Be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일까요? 중에서 아쿠아롱, 브라이터 댄 선샤인까지 들으셨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날 시간이네요. 제가 오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다네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저로 인해서 기분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강지의 드립커피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언젠가 정말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나중에 뭐 공방이나 뭐 영화 상영회 있을 때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동감 중에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겨울 얘기하면 뭐 엄청 먼 얘기 같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오늘로 딱 4달 남았어요. 소름!

그런 건 아니에요? 소름 아니에요? 아직 늦더위가 기세 등등하고 있어서 뭐 쳐서 매직도 힘을 영 못 쓰고 있어서 그냥 겨울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소름 돋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다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은 상상 한두 개씩은 품고 살죠. 복권 당첨되는 상상도 하고 운동 시작하자마자 바디 프로필 찍을 계획도 품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장면도 꿈꾸고 계신가요? 기다리는 일들이 크리스마스처럼 오늘은 그 생각으로 조금 더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큰 방 찬바람 붑니다.

박진영 썸머 징글벨 이상락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덥다로만 표현하기엔 너무나 후덥지근한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유 아직 8월이에요. 금방 찬바람 캔디님이 웃겼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톤 하나만 바꿔도

0: 웃기다 그러고 뭐 단어 하나만 써도 웃기다 그러고 그렇게 막 하는데 어제 저는 나 이걸 또 오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마지막 음악 내보내고 나서 난리 난리가 났다면서요?
1: 근데요, 어제 수영님 마지막 멘트 뭐예요? 내일은 진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제 녹방이었나요? 진실이를 밝혀주세요.
0: 지영님, 그게 아니라 제가 2주 있다가 온 거니까, 또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나 하실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로다가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난 진짜 여러분이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1부부터 2부까지 계속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라고 얘기한 것만 맨날 여러분들 마음대로 알아듣는데, 이렇게 큰 뜻이 없이 한 말에는, 진실을 밝히라며.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녹방은 아니고 녹차방은 운영한다고 제가?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 나의 꿈은 수, 실력 발휘 쏴.

0: 1742대
1: 승수아.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이런

노이즈 상상 속에 너 가시고기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로아로아님이 디바 웨블러 들으셨어요. 수영씨 너무 웃겨요. 근데 누구랑 말하는 거니? 이거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뭐 라디오 진행을 제가 혼자 하잖아요. 사실상 저 혼자 얘기하는 게 맞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주시지만 그 안에 뭐 담긴 감정이나 표현들이 저한테 사실은 100개 전달 못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제 멋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누구랑 말하는 거니? 남편이랑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걸 문자로 보내게 될 줄 몰랐어요. 늘 잘 듣지만 숨어있는 청취자 1인입니다. 0680님. 이게 너무 와닿았구나. 벽이랑 얘기하는 그 느낌. 다들 집에 벼룩박 하나씩은 있잖아요. 답을 전혀 이렇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거나 튕겨져 나오고 할 때에 말통하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벽에는 벽지 발라버려요. 발라버려 그냥. 풀 칠해갖고 발라버려. 커피 드릴 테니까 두 잔 드릴게요. 벽한테 뿌려. 말 좀 하라고. 근데 이상해요. 그 우리가 사귈 때 아, 과묵해서 너무 좋아. 우리 오빠는 내 얘기 다 들어줘. 이래서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말이 너무 잘 통해. 어, 우리 오빠랑 나랑은 진짜 뭘 얘기해도 너무 잘 통해. 우리 오빠 진짜 말도 진짜 잘한다. 근데 지금 너무 수다스러워. 남자가 왜 이렇게 수다스러운 거야? 이것 때문에 또 못 살고. 우린 진짜 왜 그럴까요? 결혼 전엔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 왜 이럴까요? 사랑 모르겠다. 아, 어렵다. 그 사랑의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그 요즘에 최강희 씨가 유튜브로 지금도 하고 있죠? 안 해? 끝났어요 벌써? 금방 끝났네.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거 있는데 그거 그 채널에 라디오 가가 채널에 올라오나요? 그것도 따로 있어요? 영사 배는 뭐야? 영원히 사랑하는 배 탈 거야?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아 이거 뭐 영원히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이 채널 가시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해해보자는 거죠. 뭐 그죠? 예. 수영님의 작은 거 하나도 다 캐치하는 열만님들이 있으니까 수영님 행복하지 않나요? 미리네님 그럼요. 사실 뭐 제 얘기를 한 멘트 한 멘트 이렇게 어 뭐지? 뭐라 그런 거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집엔 없어요. 집에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근데 나오면 뭐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여기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어제 내일 진짜로 만나 아니 오늘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와 이수영 알고 봤더니 녹방 녹차방 운영했대더라 막 이렇게 하고 798하나님은 딸아이한테 문자 보내는 방법을 배워서 점점점 힘내세요 물결 눈웃음 798하나님 네, 잘 하셨어요. 잘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 많이 보내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내시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유행은 지났지만 아직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요즘에 이거 배드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그 매우 그 육체미를 뽐내는 아이돌 남성이 있어요. 산이 맞죠? 산 씨. 뭔 산이야? 이산이야? 최산이야? 암튼 그 산 씨가 난닝구 입고서. 그러니까 난닝구는 세대가 없어요. 난닝구가 잘 어울리는 남자는 인기가 있다를 보여주는 그 노래. 80s의 배드 주형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또 이제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리센느 러버 텍 트리케어.

0: 김범수 나타나 9006번님 김태우 하이하이. 야, 저는 이게 뭐 수련회나 어떤 강연장이나 이런 줄 알았는데 5228님이 오늘 저희 엄마 네 번째 스무 살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주말에 앞당겨서 엄마 팔순잔치 했는데요. 군입대 직장 등의 이유로 7명 불참했는데도 형제 자매들 가족 20명이 모였습니다. 준비하느라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몸살 났어요. 이게 정말 다복하니 얼마나 어머니가 뿌듯하셨겠습니까? 야, 내가 스무 살을 네 번 맞는 동안 내 자손들이 이렇게 불어났구나. 제가 뭐 아직은 뭐 할머니도 돼보지도 못하고 이랬지만 왜 우리 자식 한 명만 있어도 뭔가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싶을 만큼 스스로 야, 대견하다. 사람이 사람을 낳다니 어마어마하다. 진짜 너 정말 대단하구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속썩일 때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막 이러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더 들어서 내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이 자식 저 자식 막 낳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일까?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그렇게 가족 사진을 풍성하게 찍어서 탁 붙여놓으시는 그 마음을 이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1: 이지연 할머니 상상이 안 돼. 상상하지 마, 소맹이. 이지연 할머니 왠지 동네에 대소산이 뭐니 다 참견하고 돌아댕길 것 같지 않니? 무서운 할머니일 것 같아. 너! 내가 이거 이렇게 버리면은 큰일 난다고 했지? 이러고 돌아댕길 것 같아. 강물 맞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0: 아유, 이분은 또 나를 닮았네. 7103님이 집중!
1: 마이크 테스트.
0: 이거 내가 하던 거 그냥 다 따라하고 있네.
1: 수영님 안녕하세요. 매일 수영님 라디오를 들으시는 엄마를 위해 깜짝 서프라이즈로 문자를 보내봐요. 이 문자가 라디오에 송출되기 바라며.
0: 아, 이거 저기 에코 좀만 넣어주세요. 예. 네. 자, 녹음하세요. 7103님.
1: 문경란 씨, 듣고 있죠? 생일 축하해. 사랑해.
0: 됐나요? 7103님. 우리 문경란 여사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식 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방송도 탔구나.
1: 이승환 세 가지 소원 151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코알라님이 신청해 주신 악뮤 소문의 낙원.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닝.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4588님이 신청하신 이상은 비밀의 화원 듣고요. 2부 올게요.

0: 벗어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너지야.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너지야.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으쌰 으쌰 신화 85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화사 마리아 011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6422님의 신청곡 시스타 Give it to me. 원더걸스 So Hot. 수영씨 복귀 환영합니다. 6714님 감사합니다. 지금 장인어른 마지막 외래진료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 지난주 응급수술 때는 정신없었는데 경과가 너무 좋아 기분 좋게 복귀 중이에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지난주는 지옥과 같았을 것 같아요. 뭐 응급수술 안에 만에 이게 뭐 가족들 동의서 받네 만에 막 이러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시고 하셨겠어요. 근데 더 의술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또 간호사분들도 훌륭하시고 또 간병해 주시는 분들도 훌륭하시고 그냥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 만나고 좋은 병원을 이렇게 만나면 다 삽니다. 다 살고 또 다 잘 회복되고 물론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의사가 집에 한 명 나오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838 하나님 프랑스인이랑 결혼해서 파리에 사는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한 달간의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고 오늘 출국해요. 공항 다녀오는 길인데 비행기 딜레이 돼서 잠시라도 더 같이 있다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네요. 저도 나이가 드는지 저는 괜찮았는데 오늘 헤어짐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괜히 그냥 프랑스인과 결혼한 동생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혀를 굴려보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냥 떠나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통은 아 맞지 요즘에 이렇게 휴대폰에다 갖다 대면 할 수 있지. 괜히 이런 거 사실 다 휴대폰에 쓸 수 있는데도 소통은 어떻게 하나? 바디랭귀지 하나? 막 그러는데 요즘은 뭐 그냥 입에 갖다 대면은 다 이렇게 해주니까 아유 다음번엔 838 하나님이 부모님 모시고 파리로 너무 비쌀까요? 그 동생네 집 너무 조그맣을까요? 다 같이 먹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해외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싸갖고 그래갖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떻게 다 싸갖고 먹을 거 싸갖고 가서 만나면은 어떨까요?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분홍토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박혜경 레몬트리 레몬민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모노 넌 언제나 유엔 평생. 남편이 어제 축구하다 넘어져서 발목 인대 파열.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출근하는 길에 언니 음성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이 남편 어쩌죠?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축구에 치자도 싫어요. 3568님. 고마워, 주차삐까! 근데 이게 젊은 남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일생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기축구 나가가지고 급! 그러니까 그

0: 근육을 쓰니까 바로 인대 파열로 확좀 잡히가 하다가 지 발목이 나가는 너무 화딱지가 나는데 처음이라도 확 열받는데 두번 그러면은 아 정말 너무 화가 날것 같아요. 근데 또 다친 본인은 어떻겠어요? 3568님 냅둬요. 이제 입원시켰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잠시 면회나 좀 가고 그렇게 애들 돌보고 나는 저기 뭐야 회사도 가고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요. 커피를 두 잔을 드릴 테니까 급히도 너가 저기 휠체어 타고서 가서 사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냥 외로움에 치를 떨어봐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구나, 버려지는구나, 이거를 딱 느껴봐야 돼요. 딸아이가 라면 너무 먹어서 한 달에 한번 먹는 규칙을 정했는데요. 그게 돼요? 하루에 몇번 먹느냐도 지금 따지는 방법에, 에? 한 달에 한 번?
1: 아, 그니까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애 없을 때 먹어요.
0: 아, 5736님, 라면 향은요, 그게 아무리 환기를 시킨다 그래도 티가 납니다. 근데, 라면은 진짜 맛으로만 먹어야 되는데, 저도 정말 걱정이에요. 애가 라면이 될것 같아요. 라면을 그렇게 그냥, 중2 딸방에, 아유, 너도 나도 난리. 9873님. 빨래 넣어주러 들어갔다가 나 진짜 방바닥에 파우더 가루 깨놓고 간거 밟았어요. 발바닥 예쁘게 화장됐나요? 정말 화가 난다. I'm so mad. 이거 듣는데요.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바다가 불러주고요. 싸이의 챔피언 671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들으셨고요. 넥스님이 수영씨 라디오 진짜 재밌어요. 여름휴가 가는 길 강릉으로 달리는데요. 진짜 어제부터 캐리어 싸랴 짐 정리하라 고생한 우리 아내가 자 라디오 이렇게 신나게 듣고 있는데 자꾸만 뒷좌석에서 우리 딸들 지유 은유 자매가 아 이런 노래 말고 다른 노래 없어? 엄마가 수영님 라디오 들을 수 있게 좀만 참아줘 얘들아. 그 얘들아 영화 하츄핑 얼마 전에 또 개봉했더라. 그거 봤니? 물론 거기 OST는 아니고 옛날 OST긴 한데 윈터에 처음 본 순간 듣고 즐거운 여행길 되렴. 엄마 아빠 화이팅.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3: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크럼볼츠는 경력을 결정짓는 우연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스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과로 이어지려면 그 오래전부터 호기심과 끈기를 쌓아야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는 이것을 계획된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갈매기 때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 역시 제가 치밀하게 계획한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우연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Urgent 49의 노래였습니다. 긴급. 아니,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떻게 긴급, 위급한 뭐 이런 단어를 제목으로 썼을까? 대중음악의 제목으로 썼을까?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랬다고요. 아니 근데 아침에 비가 왔죠.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소나기처럼 그냥 싹 했는데 약간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는데 그치고 금방 날씨가 다 더워지는데 이게 참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오리무중입니다. 자, 한동준의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 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가 자랑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0: 통해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에 이어서 사만타 팍스의 노래 I Only Wanna Be With You 그리고 티파니의 노래 Radio Romance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복시리님이 날씨가 무척 덥네요. 지금 마트에서 철수해가지고 화정의 손흥민 카페 왔는데 여기서도 CBS 음악이 들리네요. CBS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 CBS예요. 너무 기쁘네요. 기쁜 마음에 문자 보냅니다. 아, 집에서 최고 한동진은 저희 형이고요. 저는 한동준이에요. 한동준.

못하겠죠 뭐. 예. 그럼요. 방방콕콕 CBS 듣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수마돌님이 아 지난 주일에 서산집에 내려가서 황당한 일을 겪고 쓰러질 뻔했어요. 텃밭에 식목한 지 4년 된 복숭아 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과일이 어찌나 많이 열렸던지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4주 전에 세워서 붙잡아 메고 지지대 해주고 솎아줘서 엄청 크고 때깔도 예쁘게 익어서 수확해서 이제 나눠 먹어야지 했는데 누가 싹쓸이 해가고 3개가 떨어져 있어서 맛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뉴스에서나 보던 농작물 도난을 저도 당한 거예요. 야, 텃밭에 심어져 있는 그 복숭아 나무를 참 정말 그걸 그렇게 그거는 서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도난 저 도둑질이지. 참 아이고 근데 좀 아까 그 손흥민 카페는 왜 손흥민 카페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White Lion의 When the Children Cry 그리고 Bad English의 When I See You Smile.

며칠 전에 아들이 저희 집 근처로 외근을 오게 됐다면서 잠시 집에 들렀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라 아들한테 같이 저녁 먹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저녁을 먹게 돼서 기분은 좋았지만 늘 먹던 밑반찬만 있어서 난감했습니다. 미리 저녁을 먹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었을 텐데 요 며칠 동안은 장을 보러 가지 않았고 사다 놓은 식재료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뭘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보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야채 계란말이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란에 잘게 썬 당근, 버섯, 파를 넣어서 도톰한 계란말이를 맛있게 부쳤습니다. 얼마 후에 집에 온 아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맛있는 반찬이 많다면서 임금님 수락상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 계란말이도 있고 마늘 장아찌도 있고 깻잎 양념장도 있고 두부조림까지 있어서 진수성찬이고 행복한 표정을 지은 아들은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에는 손을 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혹시 멀어서 안 먹는 건지 아니면 엄마 먹으라고 안 먹는 건가 싶어서 계란말이를 아들 앞으로 밀어주면서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했지만 아들은 알았다고만 할 뿐 입에 대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혹시 아들의 식성이 바뀐 건지 아니면 계란 알러지가 갑자기 생긴 건지 의아해하면서 아들과 저녁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상을 치우려고 하는데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은 계란말이를 집에 싸가지고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딸 은비가 계란말이를 엄청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남은 계란말이를 싸주었더니 아들은 잘 먹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맛있고 좋은 걸 보면 딸이 생각난다는 아들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 든든한 아빠가 된 것 같아서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식이 생각나서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못 먹는 모습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다음에 집에 오면 야채 계란말이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마음 놓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아낙 프레디 아길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롱이 쌍다마 노미 노미 노이 똥.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시 동래구 연안로에서 이경숙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자식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죠? JDH님이 자식 사랑이 기특하네요. 앙사님이 울컥합니다. 여행님이 시골 반찬이 너무 좋죠. 집 짭짤한 그 시골의 맛. 순이 엄마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식단이네요. 일반 그냥 뭐 맨날 먹는 그 반찬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계란말이를 좀 잘 붙여가지고 이제 주시려고 했는데 안 먹어가지고 왜 안 먹는 거지? 그러셨던 거죠. 근데 손주가 좋아한다고. 참. 예. 6707번으로 반찬이 없을 때 계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계란탕, 계란찜, 계란말이. 예전에 자취할 때 이 세 가지 주로 반찬이었습니다. 지금은 된장찌개가 주 음식이 됐지만 그러셨어요. 0270번으로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인가 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잔잔한 행복이 묻어나네요. 그러셨습니다. 이사걸님도 자식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친의 훈훈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경숙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라디오라마의 예티, 스파니아의 Call Me.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그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친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지원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네, 네킹콜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디자이너 뮤직 립싱크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매그놀리아 님이 아 행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행님 목소리 듣겠다고 이어폰 끼고 걸으면서 가고 있는데 땀에 줄이 감겨요. 목에 감겨요. 땀에.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살려드릴 방도가 없네요. 더워요. 저도 이렇게 집 밖에 나가서 뭐 어디 마트나 아니면은 뭐 그런데 아마 잠깐 갔다 오는데도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아유, 하여튼 이러다가 근데 가을이 갑자기 온다고요. 가을이 또 짧아지고 사실 그 원래는 이 8월 말 정도 되면 선선해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는. 근데 아침 저녁도 이제는 뭐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추워지겠죠? 아, 가을이 또 우리나라의 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 참 멋진 계절이잖아요. 가을. 하늘도 높고, 하늘 색깔도 좋고. 근데 참.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0: 1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를

J-Guys Band의 Come Back, 로버트 파머의 Melodies of Loving You, 블론디의 Call Me, Loverboy의 Working for the Weekend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댄싱 퀸님이 10대 때 롤라 타는 시절로 돌아가고픈 음악이네요. 몸이 알고 으쓱으쓱합니다. 추억을 소환해줘서 고마워요. 그러셨습니다. 김기사님이 보통 금요일에 많이 듣던 음악인데 화요일에 듣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금요일에, 아, 불금이니까 신나는 노래. 아유, FM 팝스는 맨날 신나는 노래 틀어요. 아, 여기 나오셨네. 설원 초원님이 불금을 능가하는 불화. 와, FM 팝스 그러셨습니다. 니차도 기아님이 허리디스크 시술 받았는데 신나는 음악 나오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네요. 그러셨습니다. 푸른하늘님이 선곡 최고. 아유, 선곡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건데요. 지와타네호님이 오늘 작정하셨네요. 계속 달려요. 그러셨어요.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또 조용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9487번으로, 아, 진짜 노래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던 그런 듣고 싶었던 노래들이 쭉 흐릅니다. 중학교 때 사귀었던 그녀도 벌써 52. 중학교 때 여자를 사귀었어요? 이야, 능력 좋으시네. 신청곡 글렌 메데이로스의 Long and Lasting Love 신청하셨습니다. 들어야죠. 글렌 메데이로스의 Long and Lasting Love,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Leif Garrett, I was made for dancing에 이어서 John Cassidy의 Dadu Run Run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까 그 닉네임이 지와탄의 호원님이 계셨는데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온 지명이래요. 그 앤디죠? 그 주인공? 주인공이 가고 싶다는 그 이제 곳이 멕시코에. 왜냐면 이제 죄수니까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멕시코의 지와타네호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길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레드하고 만나게 되죠. 예. 모건 프리만이 연기한 레드. 아, 진짜 재밌었어요. 예. 어떻게 참 그게 저 스티븐 킹의 원작이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한 영화였어요. 그 요새 또 저 케이블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딱 걸리면은 계속 보게 돼요. 그게 지와타네오님이 비디오 가게마다 쇼생크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그러셨어. 진짜 명작이에요. 연기도 좋았고 감독 뭐 원작도 뭐 좋았고. 자, 노래 이어집니다. 누구냐면요. 탱크 997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다나 위너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애니 하슬렘의 Still Life까지 두 곡 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먼저 다나 위너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어느덧 좋은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정말 쏨살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끝곡은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입니다. Sweet Dream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무화과가 한창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인데요.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안쪽에 아주 작은 꽃들이 숨어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를 먹을 때 꽃을 품은 과일을 먹는 셈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꽃이 보이지 않아도 안으로 달콤한 꽃을 품고 있는 무화과. 우리도 오늘 하루 무화과처럼 알차고 달콤하게 보내보는 겁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잘 들으셨습니까? 하정숙 씨 무화과 꽃을 수백 개 먹는 거죠. 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 꽃을 수백 개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꽃처럼 예뻐지나? 김말숙 씨 어머 저 오전에 잘 익은 무화과 한 박스 사와서 두 개 해치웠어요.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저의 최애 과일입니다. 요즘 생긴 거는 좀 예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맛있죠? 부드럽고. 예, 무화과 속에 있는 꽃들,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2시간 채워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비버데 송사.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샤볼데이.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서울사

김지혜 몰래 한 사랑 앞서서도 얘기했는데요. 8237-189-9422번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가사에 무화과가 제대로 나오죠. 실비아님, 잡초 뽑기 했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집에 와서 대자로 누워서 들어요.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잡초 뽑는 일이 이게 허리부터 온몸을 다 써야 돼서 피곤하실 거예요.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대자로 누워 계신 실비아님, 세상 편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이거 스튜디오에서 대자로 누워서 방송할 수도 없고 말이죠. 3333번으로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구름이 너무 예쁘다고요. 사진 좀 어쩜 이렇게 구름이 몽실몽실 뭉쳐 있을까요? 찍혀진 사진이 말이죠. 3333 그 뒷번호를 보게 되는데 구름이 마치 3333 이렇게 덮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832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4월과 5월 화

손현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소리새의 통나무집과 같은 노래인데요. 제목이 다릅니다. 자, 지동민 씨가 방금 전에 들었던 4월과 5월의 화 이 노래를 들으시고 이 화가 한자인가요? 아니면 한글인가요? 궁금하셨나 봐요.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0: 입니다. 하파다, 화 요런 한글이 있는데 한자 한글을 이게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에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뭐 영화, 미화 이런 화가 나도 승화구나. 사람 이름 이렇게 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사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화요일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가을 냄새가 느껴집니다. 승식이가요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아유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만하죠?
2: 네, 그래서요. 저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 아, 가을을 왜 그렇게 기다려요? 아, 저랑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라서요.
2: 그것도 좋지만 가을에는요 제 입이 좀 즐거워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1: 에? 입이 즐거워진다고요? 이게 제일 좋다고요? 뭘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그 밥 좀 조금만 드세요.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웃으면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가을이 되면 제일 먹고 싶어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통기타 한 대, 부산 완탕 밀키트 10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첫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 두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화순이가 이 가을에 가장 좋아하는 것.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유리상자의 뭐뭐 김형미 씨가 부른 동요 무슨 길. 자, 첫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 두 번째 노래 제목의 첫 글자를 합치면 정답이 됩니다. 7345번으로요. 순간적으로 문어라고 쓸 뻔. 예, 유리상자 노래 문이 열리네요 해서 문. 아, 이건 뭐, 예, 그 제목이 아니죠. 예, 문어, 아, 문어 땡입니다. 힌트를 더 드립니다. 백설공주가 한입 베어물었던 과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요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예, 연두빛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가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 드립니다. 문어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발표하도록 하죠. 안수길 씨 155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마야가 부릅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아유, 시원하네요. 마야가 부른 못다 핀 꽃 한 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사과입니다. 사과. 사랑해도 될까요? 그리고 과수원길 첫 글자를 따면 사과가 되죠. 부산 완탕 밀키트 받으실 분들이에요. 8663번. 어제 아오리 한 박스 시켰어요. 빨간 사과, 초록 사과, 사과는 다 좋아요. 가을에 먹는 사과는 정말 맛있죠. 2228번. 임신했을 때 사과를 많이 먹었더니 사과처럼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하하하, 그러셨군요. 5410번. 예전에 매일 아침 사과 하나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도 이런 거 들은 것 같아요. 7233번. 어릴 때부터 사과 좋아해서 사과 과수원으로 시집 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복숭아 과수원 하는 집이에요. 그쪽으로 시집 왔어요. 그 과일과 함께 하시네요.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따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승식이 화순이 퀴즈도 기대하시죠. 도시 아이들 달빛 창가에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0: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남이 빙글빙글이었죠.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선물은 2부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계절 못 속이나 봐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좀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768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근데 요즘에 보면 창틀 시공 이런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닫아놓으면 비 오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게시판에 보니까 뭐 천둥 번개도 치고 막 그랬나 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잠들을 안 주무시나? 밤을 잊은 가요 속으로 청취자분들 지금 그러면 졸릴 시간인데 자, 2부에서도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1부 끝곡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띄워드립니다.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 건강.

0: 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김신우 귀걸의 사였어요. 9309-7356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위에 내가 있으니. 하, 멋있는데요. 오늘따라 이 가사가 더 귀에 쏙 박힙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좋은 노래들 그리고 좋은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자,

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문미정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경희 씨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단짝 친구인 이경희를 찾고 싶어요. 이경희는 1981년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0년 밀레니엄 학번 00학번입니다. 우리는 대학 때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이었어요. 같은 수업을 들었고 휴강 시간에는 둘이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죠. 그리고 이경희와 저는 사회과학대학 학부 가요제 듀엣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연습하면서 즐겼던 시간은 지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요, 공무원 시험 준비도 같이 했는데요. 졸업한 뒤에 각자 취업을 하고 서로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죠. 그러다 어느새 연락

목표가 바뀐 줄도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대학 시절 나의 절친 경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회과학대학 학부 가요제 듀엣으로 출전했을 때 같이 불렀었던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경희 씨, 문미정 씨가요. 체리필터 낭만고향이었어요. 1981년생이시고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0년 공공학번 이경희 씨.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5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문미정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이렇게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05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문세 씨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서정숙 씨, 무, 배추 심어야 되는데 이 더위가 언제나 가실련지 열심히 농사지어서 여기저기 나눠 먹을 생각에 날마다 일기예보만 보고 있어요.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가을이 들어서는 그런 기분에 또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농사일 하시는 분들,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듯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1201번 사과. 아까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요. 정답이 사과였죠. 사과 얘기하니까 아내가 첫애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나요. 새벽 3시에 깨우더니 한겨울에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해서 1시간 거리에 부산 엄궁동 청과물 도매시장까지 가서 한 박스를 사왔더니 안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게 생각이 나셨구나. 예, 뭐 사과는 안 드시고 싶어지더라도 1201님의 이 정성을 다 드셨을 거예요. 강준구 씨, 홍천과 부천을 주말마다 오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함께 싸우고 있을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강준구 씨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 이렇게 서로 노래를 선물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선물할 수 있는 방송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김진영 씨의 사랑의 기도입니다.

홍경민 흔들린 우정 728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김재희 씨의 애증의 강은 윤정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게시판 보다 보니까요. 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5번째 친구를 지금 찾은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작진이 확인 중입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확인되면 내일 빵빠레. 이 노래 여러분께 크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7377번으로 가요 속으로를 듣다 보니 예전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자주 들었던 음악, 같이 들었던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어릴 때였네요. 제겐 너무 썼던 그 사랑이 오늘 문득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산울림,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쓴 약을 그 옛날에 드셨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청해주신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양현경 씨의 목소리로 들어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광고 전에 들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템 아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은혜 씨가 신청하셨네요. 안예은 상사화.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

0: 수치수 71.5% 감소해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응? 헐 몽잘 바디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치가 커서 큰 반원처럼 보이는 멋진 무지개를 만나자면 조건이 있어요. 소나기가 내린 후 해질 무렵 태양의 반대쪽에 뜨는 무지개여야 한대요. 서쪽으로 해가 낮게 기울면 동쪽 하늘에 뜬 무지개의 아치가 더 크게 보인대요. 비 온 뒤라는 절대 조건이 있지만 크든 작든 희미하든 무지개로 완성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멈춰서서 좋아하면서 사진 찍고 무지개 뜬 하늘에 희망이랄까 소망이랄까 하는 것도 담아보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우리들이 제일 큰 조건은 아닐까요?

헤이시 머스그레이브스 레인보우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낮에는 해가 머리 위에 높이 떠 있으니까 무지개는 지평선 가까이에 낮게 걸리고요.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는 해가 서쪽으로 낮아지니까 반대편 동쪽 하늘의 무지개가 점점 위로 올라와서 큰 아치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요.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어요. 무지개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무지개는 지난주 토요일에 8월 22일에 서울에 뜬 쌍무지개였는데 소나기가 지난 후에 저녁 7시 30분 무렵 잠실 롯데월드타워 옆으로 선명한 무지개가 아주 크게 걸렸고 바깥쪽에 희미하게 두 번째 무지개까지 보여서 쌍무지개였다고 해요. 그날 무지개 사연과 사진도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던데 저희 라디오 이름이 레인보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 뜨는 날은 우리를 위한 날 같고 그래요. 무지개 뜬 그 시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커피 쿠폰을 엄청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 한다 라고 제가 사실 소심하게 늘 외치고 있는데 너무 소심할 뿐 사장님한테 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레인보우라는 이름의 라디오에 무지개는 진짜 너무나 좋은 표징인 것 같아서요. 기분이 좋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은 이쪽이 있는 날이고요. 벌써 투표는 레인보우에서 시작됐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 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0: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핸드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장군님께. 이 노래에서는 무지개 끝에 금을 한가득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노래해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비지스 Too Much Heaven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와, 무지개를 완성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지난 주말에 봤던 무지개 다들 사진을 찍어두셨군요. 그쵸. 이 정도로 막 선명하고 너무나 잘 보이면서 예쁘고 크고 이런 레인보우를 보신다면 아마 다들 사진을 찍으셨을 거예요. 그때 사진 찍었던 분들이 다 다시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도 이렇게 사진 구경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보면서 좋아하셨던 이 모든 분들이 무지개 풍경에 완성 도장을 딱 찍어주신 분들이시죠. 근데 옛날에 떴던 무지개 말고요. 오늘 뜬 무지개, 신선한 무지개 사연이 0733님 주셨거든요. 저 방금 무지개를 봤어요. 용인시 처인구 인근 지나가는 길인데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지난 주말에 떴던 것보다는 살짝 흐릴 수도 있지만 매우 신선한, 예, 갓 나온 무지개여서 또 이걸 금세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시니까 예, 따끈따끈한 무지개라고 할까? 0733님께는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 CBS에서 인터넷 라디오 이름 공모할 때요. 제가 레인보우를 써서 냈는데요. 당선이 안 됐어요. 두근두근님이. 아, 그때 공모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가 채택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뽑히시지는 못했어요. 이 똑같은 이름을 냈는데도 저희가 드릴게요. 저녁 스케치에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덕분에 레인보우 예쁜 이름 잘 쓰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자, 캐치님들의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월급날입니다. 딸아이 등록금 냈어요. 주민세 냈어요. 관리비 냈어요. 벌써 전기요금 나갔더라고요. 카드 비용 나갔더라고요. 보험료 나갔어요. 별로 남은 것 없이 단출한 잔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언제 월급날인가요? 공과금, 주민세 다 내셨어요? 연체료 안 붙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드민 나이트라고 MZ들이 모여서 이런 거 한다고 그 얘기했더니 아, 우리도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하자, 너무 좋겠다. 네,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얼른 예, 공과금 내시면 됩니다. 캐치님들 오늘 하루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도나 서머, 로미오 남보현님께 전해드리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Shake It Off. 5145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남양주에는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는 없었고요. 무지개도 없었습니다. 노래로 듣고 싶어요. At the end of a rainbow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All Grant의 The End.

어쩜 듣고 싶었던 팝을 이렇게 들려주시다니. 와, 저 오늘 지금 너무 행복해요. 6482님. 제 학창시절의 애창곡입니다. 본조비의 Always, 라니 하시면서 이분은 진짜 본조비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닉네임조차 본조비예요. 본조비의 Always 들으셨습니다. 청해 주신 분은 0337님이셨고요. 에어서플라이의 Here I Am, 이 노래는 0206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황옥수님, 내 나이 68세, 취업 도전 중. 8월에만 벌써 면접 두 번을 보고 왔어요. 폭염도 제 면접 열기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고향 킨텍스에 면접 보고 왔어요. 저에게는 정말 대단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1013님, 오늘도 산책했어요. 강아지 또롱이 덕분에 침대 마니아인 제가 움직이며 사네요. 산책하다가 새끼 고양이랑 알 품은 비둘기도 봤어요. 그리고 무지개도 봤어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풍경 만나고 삽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내가 또롱이 산책시켜주는 게 아니라 또롱이가 나 산책시켜주는 거죠. 그죠? 1013님. 그리고 황옥수님은 아이디가 가을남자세요. 가을까지 취업의 열기 이어가셔서 가을에는 취업한 가을남자로 사셨으면 하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씩 전할 거고요. 잭 존슨, Better Together, McFly, All About You 두 곡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오늘은 이쪽 투표하셨어요? 지금 레인보우에 들어오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끝곡 피비 케이츠 패러다이스, 조창식님 청해 주신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저녁 스케치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and listen to it grow. Pink Martini's Blender in the Grass. 5359님 신청하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용신님, 저희 집도 오늘 월급날이에요. 애 셋. 방학에 휴가에 엥겔지수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도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말자던 남편. 오늘 월급날인 만큼 아이들 고기 먹이고 싶다고 소고기 사온다고 하네요.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토닥토닥 봄눈님이시고요. 용신님, 저도 월급날이에요. 이것저것 나갈 생각하면 울적하지만 들어왔을 때만큼은 마음이 풍족해서 서리 제가 좋아하는

끼니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용신님은 기분 좋은 날 먹는 음식 따로 있으세요? 궁금해요. 4953님께서 주셨거든요. 아니 저는 따로는 없는데 저 이번에 오늘 딱 오늘부터 아 내가 정말 월급날에 뭐 나를 위해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정말 굳게 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맛있는 거 사 먹는 건 안 하고 딱 10만 원 떼서 통장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체했어요. 1년 뒤에 120만 원이 모이면 나는 그때 뭘 해야 하나 해서 살짝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모이면 다 정말 좋은 거 해야지 이렇게 굳게 마음먹은 오늘 첫날입니다.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953님께 얘기했으니까 한 달도 다음 달도 1년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어요. 모든 분들 오늘 월급 받으신 분들. 자, 광고 후에는 오늘은 이쪽 가겠습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오늘은 이쪽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이쪽 아니면 저쪽이죠. 내 마음이 지금 가는 그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팝 음악 속 감성 연주 대결. 기타 연주 들어간 노래가 좋으냐? 피아노 연주 들어간 노래가 좋으냐? 우리는 둘 다 들으면 꺄! 너무 좋죠. 그래도 오늘은, 그리고 이 저녁에는 기타 리프가 땡긴다. 아니다, 피아노의 정서가 더 땡긴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타냐 피아노냐 골라주세요. 오늘 나는 기타다. 통기타 소리 한 번이면 내 유전자에 적힌 방랑갬성 건드려지고 일렉기타 윙 쫙 가슴 긁고 지날 때 잊혀진 낭만 숨겨놓은 열정이 솟아나 파리채라도 들면 그 순간 내가 바로 존댓버여 지미 핸드릭스다. 내 청춘의 8알은 기타였고 기타 리프 없는 팝 명곡은 상상할 수가 없다. 호텔 캘리포니아, 술탄 오브 스윙, 더스트 인 더 윈드. 이 곡이 명곡인 건 다 기타 덕분이지. 그래, 기타 좋지. 근데 악기 중에 왕이요 근본인 피아노가 주는 감흥을 그 누가 따라올까? 팝 속에 흐르는 피아노 선율은 팝의 미감을 몇 단계는 끌어올리는 특제 마법 소스와 같은 것. 맑고 우아했다가 처연했다가 재즈했다가 오만 감상에 젖어들게 하는 피아노의 선율. 내 비록 바이엘도 못됐지만 허공을 건반 삼아 두드리면 그 순간 내가 바로 피아노 매니오 빌리 조엘이다. 비틀스, 레디비, 이글스, 데스페라도,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좋은 건 다 피아노 선율 덕분이지. 나는 피아노 연주가 그렇게도 좋더라. 대국민 선택의 시간 오늘은 이쪽. 팝 명곡에 이 두 악기의 연주가 빠지면 눅눅해진 치킨 프라이드요. 얼음 다 녹은 아아 아닌가요? 기타냐 피아노냐. 오늘 나를 자극해서 파리차라도 들게 하고 운전대에 식탁에 두 손 올려서 손가락 움직이게 만드는 그 소리의 매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레인보우로 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 보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커피 한 잔도 나누겠습니다. 캐치님들은 어떤 선택 많이 하셨을지 노래 나간 후에 결과까지 확인해 보죠.

저는 투표는 기타했는데요. 신청곡은 빌리조엘의 피아노맨이요. 오즈의 마법사님. 피아노맨 나오겠죠? 김유진님. 피아노가 이길 거예요. 빌리조엘의 피아노맨 들으셨습니다. 강기환님, 신영란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산타나 연주는 진짜, 아, 5886님께서 탄성을 지으시면서 들으셨습니다.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산타나 인디아 아리, 피처링 요요마 들으셨어요. 꿉꿉했던 마음이 창공을 차고 오르네요. 산타나의 연주를 듣고 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어디에 투표하셨나요? 팝은 기타죠. 6712님. 역시 팝은 기타죠. 모두 다 행복님은 저 밴드에서 드럼 쳤었어요. 그러셨고요. 저 40년 피아노 학원 했었거든요. 피아노죠. 9849님. 저 통기타 서클 출신이거든요. 기타죠. 아주머니님. 저는 두 가지 다 배웠거든요. 피아노죠. 7944님. 아, 나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 나 이 정도 했던 사람이야. 나 기타지 피아노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스페인 이륙님은 저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고 용돈 모아서 기타를 샀는데 로망스도 앞부분만 치다가 포기해서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기타 친

하는 사람 진짜 얼마나 멋있든지요. 0105님은 전 피아노.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제 자신을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남자 연주자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만 봐도 어우 진짜 마음이 설레요 주셨거든요. 아까 피아노가 이길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볼까요 결과를? 예상과는 다르게 기타가 69.5%고요. 피아노가 30.5%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게 기타가 이겼습니다. 깜놀했네요. 이 정도로 기타가. 좋아요. 팝은 기타죠. 다들 그러셨는데 기타가 이겼으니까 기타 노래 세 곡 들을까요? 모리스 알버트의 Feelings,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Sultans of Swing 세 곡입니다.

기타 소리를 계속 듣게 돼서 그런가 이 노래 두 곡도 기타 연주가 되게 좋네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청해 주신 분은 1415님, 올리비아 딘 So Easy 한 곡 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늦지막이 결혼해서 더 소중한 날들입니다. 남편이랑 맛있는 저녁 먹고 들어가는 길 축하드립니다. 4174님이세요.

저도 월급날이에요. 딸아이한테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치킨. 고맙다. 그나마 저렴한 것 얘기해줘서 치킨 사가지고 퇴근합니다. 행운님이세요. 한 달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아빠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엄마한테 요즘 매일 가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돌아오는 길에 올여름 마지막이 될 패티큐어하고 집에 가다가 30년 지기 신랑 만나서 돼지고기 먹었어요. 집에 와서 내일 아침에 먹을 콩나물 냉국 끓이는 중인데 저 열심히 산 거 맞죠? 오늘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선곡이 진짜 아주 만나네요. 7835님의 오늘 하루도 진짜 좋네요. 오늘 저는 머릿속도 비우고 손발도 모처럼 쉬게 했어요. 집안에는 오직 라디오의 선율만 흐를 뿐 현관 밖의 세상에 무관심하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내시면 뭔가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 영순내가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나요? 이 노래 함께 들을까요? 세계인님 청해주신 노래 베리 매닐로우 Can't Smile Without You.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

0: 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기타 선택하셨던 분들은 오늘 기타 소리 많이 들었다고 좋아하시는데 피아노 선택하신 분들 좀 아쉬울까봐 오늘 끝곡입니다.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피아노 연주 발라드 보후 아들린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남깁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와, 오늘도 귀따갑게 진짜 매미가 아주 징하게 울어대더라고요. 돌아가려던 여름도 다가오려던 가을

또 저 끝나지 않는 매미 소리에 주춤주춤 망설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가고 싶어도 매미가 붙잡으니 갈 수가 없고 오고 싶어도 매미가 자리를 안내주니 올 수가 없는 거죠. 가을은 매미 손에 달린 걸까요? 무더웠던 8월의 끝자락 피할 수 없으니 오늘도 음악으로 즐겨보시죠.

우리 잭 스페로 콩님이 방송 시작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참 잘했으면 뭘 드려야죠? 별을 드리거나 동그라미를 드려야 되는데 모바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임재범.

0: 밤이 지나면 바위나리 님이 아 좋다 방송 시작했다 정말 저도 좋아요. 오 그래요 더위가 길어지니까 채소값이 금값이에요. 배추 한 포기가 8,000원이에요. 아휴 더위야 좀 가라. 그러게요 이제 뭐 때가 되면 가겠지만 야 정말 비싸네요 금값이네 진짜. 아니 매미 소리만 듣고 있으면 여름이 꼭 이제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곧 여름 시작입니다. 그리고 막 매미가 맴맴맴맴 울어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은 그렇다 치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가을도 이 매미 소리에 응? 아닌가? 이 산이 아닌가 배. 여기가 아닌가 배. 다른 나라인가 하고 뒷걸음질 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오늘도 보니까 전국 낮 기온이 35도를 찍은 곳도 있더라고요. 더우셨죠? 그래, 오늘도 수고한 여러분 응원하면서 지금부터 나 오늘 일해서 땀나게 바빴다. 나 오늘 일해서 비 오듯 땀띠나게 뛰었다 하는 분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시원한 아아라도 한잔 드시라고 위로해 드릴 테니까 매미처럼 힘차게 보낸 하루 얘기 남겨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 첫 곡은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이었습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끼는 숭실사 이버대 숭쏴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야, 잊었니? 갈라를 가야 하는데 안 가니? 예, H의 노래죠. 현승민 씨, H의 노래 잊었니? 또 정미조 개여울 8336 뚱이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오늘 운동장에서 축구했어요. 에? 축구?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40대 중반에 축구 중도. 이거 어떡합니까? 7325번으로. 어떡해요. 좋은 거 해야죠. 제 친구 남편은 60인데도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하루는 아내가 다치면 어떡하니? 축구를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가방을 주섬주섬 싸드래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축구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떡해요. 좋은 거 하셔야죠.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7325 휴대전화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5183번으로 오늘 용문 5일장에 나갔다가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5일장 그렇죠.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전이 한 400m 이상 늘어섰지만 난전이라 노점상 얘기하시는 거죠. 400m 이상 늘어섰어요. 와, 대단하신데요. 그분들도 폭염에 걷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요 통닭을 튀기고 호떡을 굽는 상인도 있었는데 이 더위를 버텨내기 힘들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아이고 애쓰셨네요. 그 400m 이상의 그분들께 다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신 우리님 5183 휴대전화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서정숙님 7683번으로 정해주신 곡 사람과 나무입니다. 쓸쓸한 연가.

0: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힘이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1: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좋죠. 베이시스의 노래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여러 가수가 있는데 오늘은 5796번으로 청해주신 곡 함께했습니다. 또 7172 상정님 노사연의 우리에겐 호레노츠님 노사연 누님의 여러 곡 중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WN Whale 이 남자 셋의 여자 하나 그룹인데 W가 남자 셋을 얘기하는 것 같고 whale 여자인데 굉장히 왜소하고 말랐는데 고래래요 이름이. WN Whale의 RPG Shine. 또 RPG Shine도 어려워요. Rocket Punch Generation Shine이라고. 오랜만에 영어를 하니까 이상하네요. 또 사랑과 나무 쓸쓸한 연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청곡으로 네 곡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경주 다녀오셨어요. 0406번. 근데 낮 기온이 39도였습니다. 실화입니까? 낮 기온이 39도? 등에 땀이 주르륵, 땀띠가 뽀송뽀송, 여름이 다시 오나. 그런데 그 와중에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외국인들 정말 엄청났겠네요. 0406번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애쓰셨으니까. 또 4258번으로 섬유회사에서 원단검사 하는데요. 더워서 땀이 눈물로 범벅이 돼서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아이고 안 봐도 그냥 상상이 가네요. 모두 모두 건강하게 우리 마지막 여름 잘 버텨내 보아요 하셨는데 그럼요. 우리님도 정말 건강 잘 챙기십시오. 4258번으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 은선님과 우리 경자님이 오늘은 마순이 언니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진심으로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보내주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순이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장기들의 노래 박미영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0: 드라마 궁에 삽입이 된 곡이죠. 제이와 하울이 함께한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 궁을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근데 20년이 됐대요. 너무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저만 놀랐나요? 와, 2006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또 장원성님 7326번으로 그렇죠. 50천 맑은 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울의 데모 임희숙의 진정 난 몰랐네. 또 장기들 까투리가 아닌 장기들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늘 땀 흘린 하루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힘차게 보내셨어요 여쭤봤더니 1381번으로 아유 토요일에 저희 둘째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새 출발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와 춤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 연습하느라고 아주 땀을 흠뻑 흘렸습니다. 아니 신부 어머니세요? 신랑 어머니세요? 아니면 아버님이세요? 아 어머님이시구나. 근데 신랑 어머님인지 신부 어머님인지를 모르겠다.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울면 안 돼. 즐거운 결혼식이 돼야지 해서 저보고 춤과 노래를 하라 그랬던 겁니다. 긴장은 되지만 제가 한껏 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오 제가 다 기대가 되네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엄마일지 신랑 엄마일지 춤과 노래로 한껏 하시려는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됩니다. 자 애쓰시고요. 1381 휴대전화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파라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티켓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건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너무 더워서 음악이라도 좀 시원하면 좋겠는데요. 양희은 상록수 진경님 경환님 청해 주신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3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아마도 축복이 아니었을까 제목이? 정윤희 씨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예, 드라마에 삽입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워낙 훌륭한 곡이기도 하고요. 조용필 촛불, 이혜숙님 0000 휴대전화로 청해 주셨고 속초에요. 여자 셋이서 속초 편의점 앞에서 얼음 동동 띄운 아아 한 잔씩 앞에 놓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3334 휴대전화로. 야, 휴가 가신 건가요? 너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또 태백에서 캠핑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태백을 못 가봤어요. 태백이 그렇게 시원하다던데. 봐요. 여기 지금 추워요.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방송 듣고 있어요. 날이 흐려서 별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렇구나. 태백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방송 듣고 있는 우리 화정땡님.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더워서 뭐 이젠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부산, 보현님 계신 부산 같은 경우는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는데 태백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아니, 대한민국 이렇게 큰가요? 정말 큰 나라인 것 같죠. 어디는 너무 더워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디는 모닥불을 펴야 될 정도로 춥고. 그래, 어디에 계시든 열심히 그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2부 첫 곡 조용필 촛불 함께 하셨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부모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박상규 조약돌 7260 고진경님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 자주 들었던 곡인데 오늘따라 71세에 떠나가신 박상규님을 생각하니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을이 이제 곧 오고 있어서 그런가 마음이 짠하네요. 71세 너무 좋은 연세인데요. 그쵸? 또 윤종신 고속도로 로망스 오하나 오하나 휴대전화로 그리고 재원님 청해 주셨고 최성만님 영후님이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이 노래 들으면서 아니 대체 찬바람 언제 불 거야 언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예, 저도 찬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찬바람 불 수 있도록. 근데 이해해요. 얼마나 이 더우면 그런 말씀이 그냥 절로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뭐 좋아져야죠. 한 달이 지났어요. 입원한 지. 아이고 그러셨군요. 한 달이나. 그래서 매미 귀뚜라미 소리는 전혀 못 들었고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시간이 가니 이제 나아지고 있네요. 오롯이 레인보우에 한 달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철의 여인님. 예, 곧 퇴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퇴원하시면 따뜻한 차든 시원한 차든 한 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프리맨님은 아이고 닉네임대로 그대로 프리맨이시네요. 지금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로마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언제 돌아오시나요? 돌아오실 즈음에는 서울에도 찬바람이 좀 불면 좋겠네요. 5129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주정입니다. 서글픈 사랑.

40몇 년 전이에요. 대학가 이제 미발표 곡이고 아마추어들이 노래를 하는데 브라스 나오죠. 밴드는 뭐 기본이고 스트링 나오죠. 정말 대단히 연습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들을수록 정말 신기하고 대단해요. 김정교님 0045번으로 정해주신 김학래 임철우 내가 또 우리 미수님 정해주신 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동행에 정말 이 별빛 달빛 빛별 뭐 아무튼 이 별과 달의 빛에 관계되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시크릿에 별빛 달빛 들으면 우리 행복한 동행 가족들이 막 생각이 나요. 현몽님 청해 주셨고 주정이의 서글픈 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특히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숨, 불숨, 또 물꽃의 전설의 그 뭐랄까 아무튼 그 작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큐멘터리의 거장이죠. 그야말로 진실을 담아내는 거장 고희영 감독이 심혈을 기울인 사진의 얼굴이 드디어 여러분께 선을 보입니다. 이 영화 사진의 얼굴은 구하바라 시세이 선생의 삶을 다룬 포토멘터리인데요. 이 구하바라 시세이 선생은 60년 동안 10만 컷의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일본의 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배우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구하바라 시세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 뭐 사진 모든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인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본 그가 본 한국의 모습은 어떤지 사진의 얼굴 일단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진의 얼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길 수 있는데요. 사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미림님 또 9009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서울 패밀리예요. 눈물이 나도록.

0: 서울 패밀리 눈물이 나도록에 이어서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성윤님 7745번으로 그리고 이런 음악 들으면서 엄기선님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걷기 운동하시고 또 힐링도 할 겸 인사동 갤러리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참 문화생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더운 때는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가고
1: 입학지원에서 내 인생 스마트한 달라.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이런 가을비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곡 최현 가을비 우산 속 소호님 승민님 신청곡입니다.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꾸 눈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었는지,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말끝이 왜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았는지.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문득 신경 쓰여의 다른 말이 곧 좋아하게 됐어 라는 걸 알게 됐네요. 좋아한다는 감정은 자꾸만 신경 쓰이는 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유난히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길 바라고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꽤 솔직한 대답을 내놓은 거란 생각이 드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8월 25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최성곤 네가 좋아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희입니다. 가끔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생각나고 떠오르시는지, 신경이 쓰인다고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자꾸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된다는 거니까요.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일상이 촉촉해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삶이 건조할수록 이런 일상의 촉촉함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2: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 실력자 숨쏴 여기는 숨실 사이버대 숨쏴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포지션의 I love you,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꾸 신경 쓰이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4299번으로 보내셨네요. 신경 쓰이고 자꾸 듣고 싶고 10시만 기다려지고 멋진 풍경 사진 찍으며 함께 나누고 싶고 아마도 그건 제가 꿈을 많이 좋아해서인가 봐요. 좋네요. 고백은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참 새롭네요. 저도 한때는 그런 연애를 했었는데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니 설렘보다는 그냥 편하고 옆에 있을 때 안정을 주는 게 좋아요. 폴라리스님. 꼭 설레야만 사랑은 아닌 거니까요. 안정감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조금씩 모양이 바뀔 뿐이죠. 잘 오셨습니다. 네가 좋아 들으시고 박기훈님은 휴가 좋아, 출근 싫어, 주말 좋아, 평일 싫어 하고 보내주셨네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이번 한 주도 수월하게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애쓰셨어요. 1821번으로는 전철역에서 우연히 전전회사 전무님을 15년 만에 만났어요. 출근길이라 짧은 시간에 얘기 나누고 아쉽게 헤어졌는데요. 전무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밥 한번 먹으며 그간의 얘기를 좀 나누자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한눈에 알아봤는데 전무님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내일 아니고 전 회사도 아니고 전전 회사에 그것도 전무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더니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지내셨나 봐요. 선후배로. 와, 만나셔서 또 있었던 이야기 알려주세요. 아, 맞아요. 이렇게 공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관계도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가 있죠.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노래는 7605번 그리고 8835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칵테일 사랑 신재 옥상달빛의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서연이는 어느 날 모기에게 경고장을 썼다. 수시로 나타나 팔이며 다리를 물어대는 통에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경고장 제목은 야, 이 모기야. 야, 이 모기야. 너 거미한테 소식 못 들었니? 여기 있다간 큰 코 다칠 테니 썩 물러가라. 아이는 제법 단호한 문장으로 모기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뒀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모기는 정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는 자신의 경고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믿었다. 소문은 금세 동네 아이들 사이로 퍼졌다. 기어다니는 벌레, 날아다니는 벌레, 굴러다니는 벌레들이 죄다 겁먹고 있다고.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친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와 자기 집에 붙일 경고장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모기를 쫓아낸 솜씨 좋은 해결사 서연이는 그래서 올여름 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힘주어 쓴 몇 줄의 문장이 성가신 존재를 멀리 쫓아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른들에게도 그런 경고장이 한 장쯤 필요하지 않을까? 별뜻 없이 들은 말인데도 밤새 곱씹는 걱정 근심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는 버릇에게, 야, 이 걱정거리야, 오늘 몫은 이미 충분하니 이제 썩 물러거라 라고.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은 정말 나만의 경고장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때론 어른에게도 아이처럼 고지고대로 믿어보는 일이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구피였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최고였어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0707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나비효과의 첫사랑 세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더더의 노래였네요. 그대 날 잊어줘.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103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팀에 고마웠다고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 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 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0: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0: 며칠 푹 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나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듣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꿈은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061번으로 보내셨어요. 와, 휴가 기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폴맘님은 지금 비엔나에서 프라 넘어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낮에 이 시간에 꿈음 들으니 새로운데요. 여기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입니다. 서울도 이제 곧 가을이 오겠죠? 그래야 할 텐데요. 아직은 좀 덥지만 그래도 우리 풀맘님 사연을 받아보니 서울에도 금세 또 가을이 올 것만 같습니다. 기차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좋은 여행하고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첫 곡이었어요. 푸른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사랑 그대로의 사랑.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Good Music Station. CBS FM.

홍정현님이 신청하셨던 장혜진의 내게로, 강수지 그때는 알겠지, 윤상 이별의 그늘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옛날 노래 들으면 좋으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무지개님. 네, 그 시절에 내가 너무 생생해서 생생한데 갈 수 없어서 느껴지는 서글픔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신나는 노래를 들어도 뭐 슬픈 노래를 들어도 뭔가 어떤 노래를 들어도 다련한 기분, 네, 아마 다들 느끼시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월급날이었던지라 가족이 함께 모여 치킨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독 요즘 힘든 회사 생활이지만 이런 시간 덕분에 또 다가올 한 달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린님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월급날, 25일이 월급날이시군요. 한 달 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0252번으로는 아이 재우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네요. 기분 좋은 남은 일입니다. 얼른 가방 만들어 보고 싶네요. 더운 날 아이 등하교 사무실 출퇴근 할 일은 많았지만 자기 전 꼭 해야 하는 음악 들으면서 뜨개질.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와, 이게 가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늬 이렇게 패치들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셨는데 이걸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으실 건가 봐요. 네, 색상이 너무 예뻐요. 예쁜 파란색이에요. 예쁜 아이보리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완성되면 그때 또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샵의 노래 이어드려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2452번으로 청해 주셨던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였습니다. 다비치 노래 듣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현호경님도 네, 보내주셨네요. 상상님, 제가 CBS 라디오를 20년 넘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 처음인데 좋은데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게시판에 글 남기시는 게 처음이구나. 와, 처음이시군요. 이 계속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게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계속 들으시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게 또 익숙하니까 계속 참여하시고, 그런데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재밌구나 느끼실 거예요.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좋아요 하트도 누르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고 이런저런 기능 많으니까요. 자주 놀러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네요. 하이디님, 이 시간에 밥을 먹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미역줄기랑 같이 비볐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조금 전에 퇴근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참지 못한 저를 칭찬합니다. 네, 분명 팅팅 붙겠지만 지금은 다 용서되는 맛입니다. 꾸몸 들으며 먹는 비빔밥이 최고네요. 하셨어요, 하이디님. 그렇죠? 뭐가 마땅치 않을 때 가장 만만하고 해먹기 쉽고 한 게 비빔밥이죠. 어떤 재료든 고추장이랑 뭐 기본 재료만 있으면 비벼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게 드셨으니 잘하신 겁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학원 끝난 딸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아서 왜 안 와라고 전화했더니 오는 길에 학원 야자 끝난 친구들 만나서 디저트 가게에서 빙수 시켜 먹고 있다네요. 야, 니네들 살찌는 소리 우리 집까지 다 들린다 라고 말은 했지만 여고 시절 친구들과 야자 끝나고 떡볶이 사 먹던 추억이 떠올라서 지금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할 때다 하고 웃어줬네요. 그 시기에 먹는 재미 없으면 또 어떡해요. 공부하느라 그렇게 힘든데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오늘 하루도 네, 고생 많으셨네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는 14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한희정의 노래 내일 보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5: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4: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5: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광고 전에 들으셨던 두 곡, 태연 그대라는 시, 8686번으로 정해주신 체내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의 마지막 곡이네요. 이적의 노래 나침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BPC의 주인공 윌은 틈만 나면 늘어놓는 아버지의 모험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거인과 친구가 되고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에 머물고 마녀의 눈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기도 했거든요. 허풍에 지쳐 고향을 떠난 윌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믿기 힘든 그 여정이 자신을 위해 환상을 덧댄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곤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다 결국 그 이야기 자체가 된다. 이야기는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잖아요. 매 장면, 매 챕터가 똑같아서 지루한 것보다 가끔은 믿기 힘든 행운을 상상해보고 그러다 동화 같은 기적을 만나기도 하는 것. 어쩌면 그런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판타지 아닐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영화 빅피시 중에서 버디홀리 에브리데이였습니다. 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시 얘기로 시작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상상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적, 또는 동화 같은 행운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네,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한테 막 말하다 보면 거기에 근데 살도 좀 붙기도 하고 반사팬 된 것처럼 기억이 더 샤해지기도 하는데요. 돌아보면 힘이 되고 웃음나는 기억은 살짝 과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네, 힘들고 지겨울 때마다 넘겨볼 만한 재밌는 챕터 하나 만든 셈 치는 거죠, 뭐. 네, 저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얘기할 때 과장을 좀 하게 돼요. 더 멋있게 만들고 싶게 되고 나도 모르게 더 영웅단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더 멋있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저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구나. 내 마음에 저런 판타지가 있구나 하면서 또 내 마음의 바람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채영음님들 안녕하세요. 타역금지님. 비가 왔다 잠시 맑았다. 구름 낀 하늘. 곽태호님. Everyday 박경화님은 따라 불러주고 계시고요. 건전강디 축복동행님. 왜요? 왜 건전강디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모두 동화가 될 거예요. 오늘도 드라이브하면서 함께할게요. 스포샷님. 네, 오늘도 영음씨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보내실 주소는 샵9390 번호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 또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 인셉션 중에서 타임, 오펜하이머, Can You Hear the Music 두 곡이었어요. 요즘 오디세이 열풍이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들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놀란 감독의 작품 가운데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디세이 N차 관람 얘기가 있어요? 많아요? 오, 와, 3시간짜리를요? 영웅씨 중에서도 있어요? 두 번 이상 보신 분? 손? 네. 덕분에 원작인 오디세이아 인기도 높아졌다고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춘천의 한 서점에는 하루 평균 20분, 30분 이상 오디세이아 재고 있어요? 이렇게 구매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중고책들도 많이 거래되겠다. 이런 건 또 기분 좋다. 종이책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서 서점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묻혀있던 고전사에 낀 먼지까지 오디세이 열풍 싹 털어내주면 좋겠어요. 네. 좋네요. 좋아요. 네. 노래 듣는데 와,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하시네요. 와우, 짝짝짝. 아,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나 봐요. 캬, 웅장하고 슬프고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이 몰입이 쫙 된다고. 아이고, 짱바님 이나씨의 목감기 침 남길 때마다 아파요 하셨네요. 떼찌떼찌네요. 왜 목감기 왜 걸렸어요? 뭐예요? 어디가 문제였어요? 비 맞은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을 너무 틀어놓으신 거예요? 조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펜하이머까지 와우, 너무 좋다들 하시니까 저도 참 너무 좋습니다. 카르페디엠 16님, 오디세이 저도 이번 수요일에 재관람 가요. 에? 진짜요? 그렇다면 저 재관람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를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돌비관에서 보려고요. 아, 다양하게 살펴보시려고 하시나? 시마보로님, 2D로 보고 IMAX로 보고. 아, 요런 이유구나. 그렇구나. 아, 요런 데서도 또 성격이 나오네요. 아가다님, 저도 저요. 두 번 봤어요. IMAX로 한 번, 2D로 한 번. 아, 요런 거. 요런 분들 저랑 너무 달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아, 성훈이는 이럴 수 있겠다. 네, 저같이 둔감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네.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아, 그러시군요. 네. 저요. 저도 두 번 봤어요. 두 번은 더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온도님은 좀 더 다른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내일은 경주 기행이 개봉하더라고요. 바로 보려고 예매해놨어요. 라큐님. 아, 같이 보고 싶다. 저도 경주 기행 왠지 약간 제 스타일일 것 같은데. 와, 두 번째 관람이 더 좋았다고. 이래서 잘 되는 영화들은 이래서 계속 천만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것 같죠, 여러분. 포레스트님. 맞죠? 남현서님도 감기 걸리셨네. 목감기가 자꾸 걸리시네. 목감기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당부드릴 거라고. 다른 건 없고, 그죠? 늘 손 잘 씻어라.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쓸 순 없으니까. 그 코로나 때 그 감기 안 걸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억이 좀 좋습니다. 오, 바람이 분다 피로님. 아이디 바꾸셨네요. 강디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던 꿈 꾸다가 깼어요. 꿈에서 강디 만난 분들 손 하셨네요. 저 하나 알려드릴까요? 피러님? 제가 말씀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라디오, 아, 말했나? 저, 그, 최영음 처음 시작했을 때 피러님 꿈 꿨어요. 얼굴 모를 때. 그때 피러님 글 많이 올려주셨고, 이 채팅창에 많이 글이 올라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 그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때 피러 브라운님이 나오셨었어요, 꿈에.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7501님. 이틀 내내 피곤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도 오늘은 침대 탈출, 목공방에서 강인이 목소리와 음악 들으며 작업하니까 나오길 잘했다 싶네요. 네, 신청곡은 아니지만 이분께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코코의 Remember Me, 코코 중에 Remember Me, 라이온킹 중에서 하쿠나 마타타 어떨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입니다. 네. 오늘도 샬롬님, 코로나 유행이랍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저랑 같이 사는, 같이 살진 않지만 주말에 오시는 저희 집주인님도 목감기 걸리셨던데, 기관지염. 아, 그 유행이구나. 저도 월 초 다낭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무지 고생했는데 컨디션 회복이 안 돼요.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뭐 그 증상이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그게 요즘 참 많길래요. 목감기가. 오늘도님, 우리 신랑은 내 꿈도 꾸지 않으면서 강디 꿈은 엄청 많이 꾸는 거 있죠? 하셨네요. 오늘도님이 얼마나 제 얘기를 하셨으면 무의식 중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나왔겠어요. 네. 조윤주님, 강디 코코2도 나온대요. 기대됩니다. 2029년에 나온대요. 11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어머, 호두두님 안녕하세요. 정말 게으른 성격인데 11시마다 최강희님 라디오 들으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부지런해진 김에 이렇게 인사도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라선이님, 강희님 방금 들어왔는데 왜 이리 신난 목소리지? 그래요? 나 왜 신났지? 다른 사람들 성향에 흥미로우셔서 그러신가? 날씨 때문인가? 하셨네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그때그때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여러분 때문이죠. 당연히. 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 드려요.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하는 포토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세이의 삶과 사진을 또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사진의 얼굴 그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이 곡 들어볼까요? 레옹 중에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네, 레옹 스팅 Shape of My Heart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러블로즈 중에서 릴리 앨런 리틀리스트 띵스였습니다. 호랭이 아저씨님, 레옹, 마틸다, 안식을 찾는 화분, 그리고 이 노래. 아, 호랭이 아저씨님 글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레옹, 점점점, 마틸다, 점점점. 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위로도 있고 되게 엣지도 있고. 아, 그리고 레옹은 진짜 레옹, 마틸다는 진짜 마틸다였잖아요. 나탈리 포트만 정말 거기서 잊을 수가 없죠. 네, 영화 레옹에 감사해요. 그녀의 그 어린 시절 그 에너지를 볼 수 있었음에. 7135님, 강희씨 이 음악을 들으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커피 향기가 확 그리워지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그냥 탄맛 나는 커피, 아니면 산미 있는 커피, 아니면은 고소한 향? 꼭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커피 맛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도 되실 것 같아요. 또 원두 막 골라야 될 때. 그쵸?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딱 취향이 정확하게 있으신가요? 아, 그런 분들. 정말 오감이 살아있는 분들. 어떨까? 커피를 탁 마시면서, 네, 계절 향기만 들어도 커피 향이 이렇게 탁 느껴지고 하는 분들. 참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사시는 거겠죠? 비도 오고 습해서 아직 덥긴 하지만 음악이 공기를 또 바꾸기도 하죠. 사랑창가님, 안녕하세요 광희님. 글을 거의 못 남기지만 매일 듣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생존신고 하러 잠깐 들러요. 다정하시다. 오늘 화이팅. 그냥 화이팅. 더 다정해. 네. 오늘 화이팅. 그냥 화이팅.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네. 사랑창가님 다정창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중에서 올리비아 딘의 It isn't perfect, but it might be 듣겠습니다.

0: 우리 사랑일까요? 중에서 아쿠아롱, 브라이터 댄 선샤인까지 들으셨습니다.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날 시간이네요. 제가 오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다네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저로 인해서 기분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강디의 드립커피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언젠가 정말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나중에 뭐 공방이나 뭐 영화 상영회 있을 때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동감 중에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0: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밥상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릇의 마법 같은 일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 먹어야 포만감이 크다라는 건데요. 이건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 즉 밥의 양을 가늠할 때 그릇 크기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작은 그릇에 밥을 가득 담으면 같은 양의 밥도 시각적으로 더 많아 보여서 많이 먹었다는 만족감이 커지고요. 밥을 한 그릇 가득 채웠다는 완결감이 있어서 심리적인 포만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질 때 작은 메모지에 나눠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크기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틀에 담아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가끔은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릇부터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르로이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레너드 슬래트킨 지휘의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아주 아주 철학적입니다. 큰 그릇에 같은 양을 담으면 음식이 적어 보여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얘기. 그런데 작은 그릇은 실제 밥의 양을 늘리지 않고도 이 시각적 심리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네요, 정말로. 그러면 오늘 식탁에는 작은 그릇을 한번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적게 먹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것처럼 느끼는 뭐 생활의 작은 요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밥의 양은 그대로인데 굉장히 꽉 채워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에르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Non di scordarti me.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밥 담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살짝 출출하시죠? 아침을 요즘에는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고봉밥이라고 해서 공깃밥에 밥을 가득 담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탄수화물을 잘 안 드시고 뭐 흰쌀밥 안 드시고 이제 잡곡 섞어서 그것도 소량으로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데 또 흰쌀밥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들 건강한 식사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가을은 선물님께서 제가 밥을 너무나 좋아해서 공기에 안 먹어요. 작은 컵이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 먹어요. 탄수화물은 적게. 아침엔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을은 선물님처럼 이렇게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데 또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드셔도 됩니다. 많이 움직이시니까요. 2691님 안녕하세요 권영님. 옥상방 8일째. 비 온 뒤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잠자리가 엄청 다니는 화요일 반갑습니다. 아 옥상에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옥탑방에 저도 옥탑이 하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연습도 하고 이렇게 쓰는 방이 있는데 지금이죠. 지금 딱이죠. 아주 하루 종일 그 옥탑에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2691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음악 들으실까요? 에두아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디잔 디단조 중 3악장 인터메초 알레그레토 논 트로포를 막싱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에드와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페인 교향곡 D단조 중 3악장 인터메초 알레그레토 논 트로포를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은빈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주엔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립니다. 이러다가 밭에 들깨가 다 쓰러질까 걱정이에요. 아 지금 여주에는 그렇군요. 여기 지금 CBS 스튜디오 안에 큰 창이 있고 이제 하늘이 보이는데 아까 분명히 파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지금 또 구름이 한껏 몰려와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참 날씨가 그래요. 요크셔 테리어님 좋은 아침 좋은 음악으로 손녀 아가가 아침잠을 아직 자고 있어 건영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제가 작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 11시까지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침 식사 때마다 계란 프라이를 식빵에 얹어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언젠부턴간 먹지 않게 되었다.

달걀을 넣고 약 15분쯤 끓여야 맛볼 수 있는 거였다. 나의 무의식은 이것마저 성가시다는 듯 결국 이 단계를 건너뛰기가 일쑤였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아침 식단에서는 달걀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가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침에 삶은 달걀을 먹겠다고 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한편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내가 보였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내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내가 아내의 목과 함께 내 것을 삶으면 되겠구나. 이런 연유로 나의 아침은 다시 달걀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묘한 구석이 있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시큰둥하다가 아내의 몸을 위한다는 명분에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서다니. 게다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즐겁다는 듯 손놀림도 경쾌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타심과 자기만족이 아주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남을 위해 하는 행동이 왜 즐거울까?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진화적 관점이다. 인류가 오랜 세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돌보는 행동이 생존 확률을 높였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뇌보상 시스템이다. 누군가를 돕거나 돌보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한다. 도파민으로 쾌감을 느끼고 옥시토신으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 도움을 주는 행동 자체를 즐겁게 느끼도록 뇌가 설계되었다는 논리다. 그러면 이타심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타적 행동 역시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즉, 아내를 위해 달걀을 삶는 행위도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심리가 잠재돼 있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아무 대가 없이 바라는 마음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이타심과 이기심은 한데 어우러져 엄밀하게 분리할 수 없을 성 싶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위해 살아가도록 설계된 아주 건강한 심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타심은 진화가 만들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지만 자유의지로 더욱 확장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 로망스 중 두 번째 곡, 꾸밈 없이 진심으로. 더글라스 보이드의 오보에,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최준배의 책, 별것 아닌 일상이 경이로워질 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오늘 작가님, 아침부터 밥 얘기에 이제 달걀 얘기까지 다들 정말 많이 출출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고를 보고 아침에 저도 달걀을 삶았거든요. 두 개를 삶는데 그거 두 개 삶고 요거트에다가 그 아가베 시럽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제가 인상적인 글귀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타심과 자기 만족이 아주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내일부터 아내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나를 위해서는 귀찮고 번거로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또 하게 될 때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타심이든 자기 만족이든 다 좋고요. 어느 쪽이든 우리 저자분 아주 좋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스티븐 포스터의 캠프타운 레이시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네, 스티븐 포스터의 캠타운 레이시스, 시골 경마,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달걀 얘기를 하다가 우리 피디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몇 분 삶으세요? 우리 저자님은 15분 삶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 뻑뻑한 달걀이 되지 않나요? 저는 물이 끓을 때 달걀을 집어넣어서 7분. 우리 피디님은 처음부터 달걀을 그냥 찬물과 넣어서 12분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아주 좋은 시간 분배 레시피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사랑한대님께서 비가 그쳐서 산책 나왔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걸으면서 음악 잘 들을게요. 끝날 때쯤 걷기 인증 다시 보낼게요. 근데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비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근데 또 비 올 때 그냥 우산 없이 걷는 느낌도 굉장히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인증 보내주세요. 울 딸들 사랑해님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곳 거제는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너무 무덥고 습하네요. 이번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빨리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좀 피해가 많이 있었죠. 얼른 정말로 복구하시는 분들도 뭐 사고 없이 잘 애써주시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음악도 듣고 가시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을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네요. 달걀이. 0345님 끓을 때 물이 끓을 때 계란 넣고 7분이 딱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삶아요. 딱 적당하더라고요. 예, 저랑 같으시군요. 7501님 끓을 때 넣어서 8분 30초요. 신통방통 33님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가스 전기를 아끼세요. 그 상태로 5분에서 10분 사이 시간에 따라 조절해 보세요. 와. 서희님 저도 계란으로 단백질 보충하는데 요즘 계란찜기 편리합니다. 계란찜기 강추. 9795님 커피포트에 넣어서 전원을 켜고 끓인 후 전원이 차단되면 15분 후에 꺼내 식힌 후 드시면 딱 좋아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작가님, 미녀 작가, 장 작가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대단들 하시다. 왜요? 저 같은 방법은 없네요. 그러시는 거죠. 어떤 방법이시죠? 그랬더니 전 감으로 하거든요. 감으로 해서 어떤 계란이 나오죠? 반숙이요. 야, 그래서 제가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우리 작가님 감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감으로 반숙을 만드는 우리 미녀 작가 장 작가님.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중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루돌프 부빈더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달걀 얘기 그만하시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190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의 눈은 이 일을 바라보고 저걸 언제 하냐? 언제 다 하냐 저거? 그러면 손이 그런데요. 그냥 둬라 내가 할게. 그리고 손이 닿으면 미리 끝나는 거죠. 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네요. 이거 아까 오프닝 듣고 보내주신 문자인 것 같은데 할 일이 많으면 종이에 적어서 나누면 적게 느껴진다라는 오프닝이 있었죠. 맞아요. 할머니들은 그래 눈으로 보고선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손도 빠르시고 다 해내시죠. 참 신기했습니다. 어릴 땐.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와글와글 음악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동현 씨, 이원주 곡, 연, 테너 박지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광현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죠.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초대합니다. 이탐구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홍진호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2021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중 춤의 얼굴들 공연에 초대합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드볼작의 피아노 3중주 둠키 등을 연주하죠. 9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아벨 쿼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중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들과 사람들, 일곱 번째 곡 트로이 메라이를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린님께서 우리 아들 군대 간 지 100일 휴가 나옵니다. 화천에서 아침 7시 출발, 남양주 도농까지 여러 번 갈아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고 싶어서 힘듦을 감수하고 옵니다. 중간중간 엄마에게 어디인데 몇 시 도착 예정이라고 알려주네요. 우리 아들 자상하죠? 엄마 궁금할까 봐. 전 낮 출근이라 아침 겸 점심 같이 먹으려고 반찬과 찌개 만들면서 보내고 있어요. 빨리 아들이 보고 싶어요. 아들 빨리 와. 이게 엄마 보고 싶은 아들과 또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의 이 느낌이 이 문자에서 다 느껴지네요. 야, 저도 휴가 나올 때 이게 참 7시 그 아침에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군대 향기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면 이 부대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오래됐네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도 군대 쪽으로는 방향을 보지 않는다. 뭐 남자들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만 참 힘들었는데 아 화천이면 이거 좀 힘든데요. 아무튼 우리 식사 오랜만에 만나서 100일 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보가시님께서 안녕하세요. 딸과 상하이 여행 후 한국 가려고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듣고 있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택시에서 93.9가 나오는군요. 아무쪼록 오는 길도 조심히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츠레이님, 직장에서 만나서 20년 넘게 만남을 이어온 친구들과의 모임이 오늘 있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같이 웃고 울었고요. 이제 모두 퇴직한 후 각자 조금씩 다르게 자기 색깔을 내며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 모임 축복해 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피디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더 바빠지시고 더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Old Friend, 투츠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시죠.

Old Friend, 투스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행운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와글와글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 아침과 깊은 관련이 있고 숲속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존재죠. 크기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 이것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비제 오페라 까르멘 중 하바네라를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의 노래 카렐 마크 치촌지휘의 이탈리아 국립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리노 왕립 필하모닉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 까르멘과 그 유혹에 빠진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죠. 하바네라는 까르멘이 돈 호세를 유혹할 때 부르는 노래로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이것. 아무리 애써도 길들일 수 없어. 사랑은 타고난 보헤미안. 법도 규칙도 없어. 곡 제목과 가사에 있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멘델스존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세르지오 티엠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곡은 가곡이죠. 멘델스존이 25살에 쓴 곡으로 하인리 하이네 시의 곡을 붙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인데요. 오늘의 정답은 날개와 깊은 관련이 있죠. 뭐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대단하십니다. 와, 날개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중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을 카라얀 지휘의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막에 나오는 장면으로 백조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죠. 무용수들이 무대에 일렬로 서서 서로 팔짱을 끼고 다음 무용수의 손을 잡으며 춤을 추는데요. 백조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이 음악 들으면은 그 빌리 엘리엇이 떠오릅니다. 네. 세 번째 힌트 음악까지 듣고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날개가 있죠. 날개 덕분에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닭, 타조, 펭귄 같은 이것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죠. 또 이것 중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사는 텃 이것, 계절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 이것, 월동지나 번식지로 이동할 때 우리나라를 들러가는 나그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속담도 있죠. 나는 이것도 떨어뜨린다. 낱말은 이것이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이것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가수 싸이의 대표곡 가운데 나 완전히 이것 됐어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정말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론 앙드레 류의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를 준비했습니다. 애니 코토셀리의 세레나데를 편곡한 작품으로 곡 제목에 있는 나이팅게일은 밤 꾀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우는 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앙드레 류의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 앙드레 류 지휘의 마스트리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만 이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노래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네요. 와, 앙드레 류 정말 대단한데요. 이 온갖 이것의 소리들을 다 모아서 지금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새, bird.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먼저 당첨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예요. 500번째 4118님 정답 3, 1000번째 7735님, 네, 2000번째 2500님 세 분 모두 정답 3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음악 들을까요? 나르시소 세라델 세비야 작곡의 라 골론드리나 제비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들으시죠.

0: 나르시소 세라델 세비야 작곡의 라 골론드리나 제비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우리 누구시죠 이게? 페님께서 남자분들 노래방에서 마이웨이 제비 고해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네요. 아, 방금 전 노래가 이제 가수 조영남님이 제비라고 번안해서 부르신 곡이 있죠? 예, 그 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댓국집 주방인데요. 지금 돼지머리 손질하는데 숲속에서 하는 것 같아 너무 상큼한데요. 다음엔 바닷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번째 힌트 음악 그 새소리 그 음악이죠. 좋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챗 애킨스의 기타 연주, Sails, 항해라는 곡이죠. 저는 이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발 앞서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주님이 하신 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을 거두시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가게 하소서. 억울했던 심정까지도 선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한국 장로성가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명성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위에서도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는 앞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508장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임정원의 찬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주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황유리님께서 대학합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유선식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389장 찬송 명지홀리 보이스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혜선님 가족 위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아들에게 성경 읽고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하고 톡을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단문을 보내오셨대요. 엄마, 엄마가 읽으라면 읽을게. 감사하네요 하고 적어주셨어요. 우리 아드님 정말 사랑스럽네요. 주님께서 우리 가족 신앙생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소리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조나단님께서는 시와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을 신이님께서도 청해 주셨습니다.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스태핑님께서 청하신 곡 죽게 가오니 옹기장이와 조수진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람파스콰이어의 이 세상 험하고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예수 따라가며 주리의 찬양 2부의 첫 곡입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기론 집사님 정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26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창세기 45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오늘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자 바로의 궁전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오해와 상처로 단절되었던 가족이 믿을 수 없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화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복음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닌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 절망이 끝나고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죽었다고 믿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형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요셉처럼 용서할 줄 알며 야곱처럼 다시 희망을 바랄 때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처를 직면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게 하며 죽은 줄 알았던 관계 안에서 살아있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기도를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리십시오.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가기를

나 주의 도움받고자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 사랑 안에 살면 개민수의 찬양 함께하고요.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을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나무님, 주님의 아들 재민이가 대구에서 훈련병으로 3주차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히 훈련 잘 받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대한의 아들 되도록 돌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휴가는 언제 나올까요?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늠름해져서. 봄날님, 미국에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영성훈련에 참석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웃음꽃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초병희님께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하세요. 또 날마다 죽노라 칠사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910번 편의점 개업한 지 8개월 차입니다. 거의 40년 동안 회계 업무만 한 제가 편의점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며 느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회계 업무와 편의점 운영은 연관성이 매우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재고 관리와 유통기한 관리는 정확성과 꼼꼼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40년 동안 몸에 배 회계의 업무가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끝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당장은 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 정말 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오셨던 거네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길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온 마음 다해 보내드릴게요. 유은성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서 단비님이 신청하신 곡 주님의 손이 되어서 렘넌트 워십의 찬양 함께합니다.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데 적수가 당신의 완주를 방해하려고 앞유리에 진흙을 한 움큼 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시 시야가 가려져 차가 휘청거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주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엉뚱한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적수가 굳이 당신을 건드릴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와이퍼를 켜고 어서 워셔에

자극을 뿌리는 것이죠. 저는 매일 염려와 씨름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건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의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눈을 가릴 때 주님을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닦아주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가슴마다 파도친다 김구삼의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카펠라 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한홍재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중 일부입니다.
6: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7: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소파
8: 별이 다섯 개
6: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맑은 하늘만 보고 집을 나섰다가도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그랬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면 건물 입구나 몸을 피할 곳에 머물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다행히 소나기는 잠시 지나가는 비. 뜨겁게 달아오른 길을 식힌 다음 미련 없이 가버리죠.

살다 보면 인생길 위에서도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처럼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역시 소나기다.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지나갈 거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서로의 작은 처마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예, 만 입이 내게 있으면은 박운성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어제 이 시간에는

천둥번개에 거센 비 지나는 곳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제의 비안이 많이 고요한 아침이죠. 덥지만 편안한 아침입니다. 어휴, 쿠쿠크림님은 부지런히 움직이셨네요. 문화센터 신청하느라 6시가 안 돼 나와 신청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항상 침대에 누워 미나님 방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는데 오늘은 공원 쪽을 거닐면서 들으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등록 성공하신 거죠? 어떤 수업일까 궁금해요. 물론 요새는 온라인 수업으로 접수가 이루어지지만 인기가 많은 등록 경쟁이 치열한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와서 등록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온라인 접수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접수를 좀 남겨두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인터넷 라디오죠.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오세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김숙희님은 새벽 예배 마치고 걸어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마무리였는데 오늘 방송의 첫 곡으로 나왔네요. 그럼 내 주를 가까이를 신청합니다. 예,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이제 평소에 많이 부르고 듣는 곡들 위주로 선곡하니까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셨을 때 그리고 새벽 예배 가셨을 때 불렀던 찬송

바쁜 일상 속 말을 줄이고 내면을 가다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한 평안과 채움이 차오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기쁨도 크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함 속에서 차오르는 은혜란 더욱 깊습니다.

고독함, 즉 홀로 있다는 건 심리적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오지만 홀로 있는 고독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성찰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 무리를 떠나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그 순간 비로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 앞에서 부풀려진 자아는 사라지고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무너졌던 참된 정체성과 소명이 회복되죠. 홀로 마주함이란 남의 삶을 탐내는 어리석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필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는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는 견고한 고독입니다. 영혼을 정비하는 홀로 있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홀로 마주함의 은혜.

새벽 예배 다녀오신 분들 오늘 어떤 곡 부르셨나요? 저의 질문에 마라나타님 오늘 새벽 기도의 찬송은 내 주의 보혈은이었습니다. I hear thy welcome voice. 먼저 흐른 곡이죠.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Glorious Things of the Earth Spoken, 시온성과 같은 교회, 어여쁜 자여님 오늘 아침 부르신 곡. 네, 어여쁜 자여님 덕에 저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힐 45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하며 애청자가 됐어요. 참여는 처음입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게 돼 감사합니다. 오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노을님은 동네 한 바퀴 슬로우 러닝 30분 하고 나니까 땀은 나는데 시원하네요. 언덕 위에 새하얀 백합화가 너무 예뻤습니다. 땀은 나는데 시원하다. 우리가 왜 매운탕을 한입 맛보면서 아 얼큰하고 시원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온천탕에 몸을 담그면서 아유 시원하다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건강하고 건전한 아침의 시작이네요. 노을님의 신청곡입니다.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휴대전화 뒷자리 1543. 오늘은

동료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에 퇴근이죠. 여유 있게 이 시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시설물 점검하면서 듣기 때문에 게시판은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세요. 눈은 청취자 게시판을 향하지 못하지만 이 곡이 흐를 때 1543님의 귀가 쫑긋 하겠죠? 이 곡 꼭 좀 들려달라 하셨어요.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1부 마치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1: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있으세요? 한때 북적였지만 지금은 조용해진 공간들이요. 오래된 가게나 빈 건물, 사람 발길이 뜸해진 골목도 그렇죠. 근데요, 이런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무대가 될 수도 있대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사막마을 봄베이 비치가 그런 곳인데요.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 예술가들이 찾아오면서 폐건물과 황량한 풍경은 어느새 멋진 예술 무대로 변했습니다. 버려졌던 마을에 작품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대요.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새로운 쓰임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네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들으셨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긴 해요. 사실 우리 집도 그렇고 내가 쓰는 공간만 봐도 그렇죠. 좀 물건들 정리하고 자리 배치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없던 공간이 생기고 또 거기에 새로운 쓸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이 봄베이 비치 같은 새로운 쓸모의 가능성을 하나 발견해 볼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1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

0: 궁금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사이.

0: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입니다. The Corrs의 Breathless,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캔디님, 서울서 40여 년을 살면서 맺은 인연들이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차츰 걸러지면서 또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회가나 동네뿐 아니라 마음이나 인연도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꼭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싹 치우면 또 새로운 쓸모가 생기죠. 캔디님은 새로운 인연으로 채우고 계시대요. 그거 좋네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주디 싹 다 정리해도 주디스는 정리하지 마세요 하셨네. 아유, 그럼요. 주디스를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저도 제 마음을 좀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너저분하고 쓸데없이 쌓여있는 생각들 싹 지우고 주디스 더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아마 운전하면서 출근하는 주디스도 많을 텐데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에 소나기도 자주 오면 차 안의 공기질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덥거나 비 내릴 때 바로 냉방부터 하고 환기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차도 집과 마찬가지로 잦은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출발 직후에 운전석 창문과 대각선 방향에 있는 뒷창문을 함께 열고 주행을 하게 되면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요. 또 길어지는 늦더위 속에서 에어컨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내리기 직전에 에어컨을 바로 끄면 남아있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를 유발하고 이 곰팡이가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시동을 끄기 전 몇 분 전에 에어컨을 끄고 팬을 가동하면 습기를 어느 정도 말려줄 수 있는데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진짜 꿀팁이네요. 우리 주디스 지금 운전 중이시라면 차창 한 번씩 열어서 이렇게 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각선 방향으로.
1: 네.
0: 네,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시려면 그나마 아침 시간이 낫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겠고요. 비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산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강화 발효되고 있는데요. 특히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부산과 광주 35도, 대전 33도, 서울과 춘천 31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당분간 우산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 산지에도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5.1도, 부산 27.6도, 광주 25.7도, 대구 25.4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존 케이 패러슈트, 그 전에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는 539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0133님 지금 일산 킨텍스로 면접 보러 가요. 집에서 6시에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5대1이라는데 잠도 한숨 못 잤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유현숙 화이팅! 외쳐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숙님,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심호흡. 크게 심호흡하시고 자신 있게. 혹시 그래도 너무 떨린다 하시면 면접관들을 한번 양배추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배추나 뭐 감자, 호박, 밭에 작물이 자라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환기하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덜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유현숙님, 화이팅! 7시 25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아, 오늘 새벽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돌리 파튼이 향년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돌리 파튼, 세상살이님, 곰돌이님 등이 또 소식 전해주셔서 9 to 5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감성을 입고 싶으신가요? 마음에 꼭 맞는 노래로 하루의 색을 채워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이클립스의 소나기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죠.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노래 추천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잠깐 내리는 소나기처럼 무더위도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오늘 주디의 코디송 이클립스의 소나기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이클립스의 소나기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이명웅의 무지개, 이석강님께서 소나기 내리면 무지개가 뜨죠. 얼마 전에는 서울에 쌍무지개가 떴어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소나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디스들이 무지개 사연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무지개 사진. 그래서 저도 요즘 무지개를 실제보다 사진으로 더 많이 접했습니다. 주디스가 보내주시는 사진 덕분에. 4178님, 뜨거운 여름 식혀주는 소나기 뒤에 소리 없이 찾아온 무지개처럼 오늘 하루 기대찬 날이 되길 바라면서 출근길에 보냅니다. 역시 임영웅의 무지개 추천하셔서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의 코디송 완성. 하영프리지아님이 기분 좋아지는 선곡이라고 하셨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쏙 든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무지개 추천해 주신 이석강님, 4178님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7시 4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나 왜 이래. 0270님 신청곡이에요.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0: 퍼지는 선곡이라고 나탈리 콜 음악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에 이어서 자넷 잭슨의 Again까지 막 카페로 보내드리려는 듯한 선곡이었는데 출근길에 또 카페 가시면 안 되니까 점심에 커피 한잔 하시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기업이 잘 되는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이열치열 신나게 에어로빅하며 더위 이겨내던 때가 생각나요.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보통 40대 에어로빅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에어로빅을 언제 하셨던 거죠? 출근길에 듣고 계신 3982님 신청곡 It's Raining Man,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로 1부 마무리하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경찰관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모두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란의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은 17,745원, 냉면은 12,692원, 삼계탕은 18,19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인 가족의 삼겹살 상차림 재료비 비용은 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찾고 검색한 바다는 충남의 대천해수욕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3위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프랑스를 방문해 파리 근교에 드래곤볼 등 일본 만화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맑고 무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시아의 스노우맨 들으셨고요. 제드래곤님 신청곡이었어요. 제드래곤님께서 주디 죄송한데 무더위랑 습도 좀 혼내주실래요? 무더위 뜨끼뜨끼 습도 이놈 이런 거 왜 저한테 시키세요? 죄송하실 만합니다. 이러면은 도망갔으면 좋겠다. 무더위놈! 뜨키뜨키! 안 가죠? 아주 즐겨요. 안 갑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주요 외식 메뉴에 이것이 잇따라 오르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 먹는 삼겹살의 상차림 이것도 1년 전보다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오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물가, 2번 연봉. 연봉이 너무 올라 괴로웠으면 좋겠네요. 자, 정답과 함께 이것이 오른 것을 가장 많이 체감할 때는 언젠지, 옛날과 비교하면 어떠신지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5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74이버데 송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0: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보물의 물, 가을의 가. 오늘의 정답은 물가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외식비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밥 한 줄 가격은 3,800원대를 넘어섰대요. 원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김밥 판매를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분식집도 목이 메네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물가 너무 비싸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해도 재료비 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이 집에서 삼겹살 한 끼 먹으려면

4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하고 치우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물가. 1111님, 예전 초딩 4학년 때 짜장면이 6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9,000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라면도 그 시절 삼땡라면 9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6,700원 하죠. 초딩을 정정하겠습니다. 국딩이셨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짜장면 600원 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9765님은 저 국민학교 때 공책 100원, 연필 100원, 인형종이 50원. 아, 인형종이 생각나네요. 브라보콘 300원. 지금은 그 시절에 10배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공책을 실제로 사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공책이 한 권에 1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0이 잘못 찍혔나? 막 이랬다니까요. 저도 공책 100원 주고 사서 공부했던 기억 있는데 말이죠. 8953님, 편의점 운영하는데 요즘 모든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가격표 바꾸기가 큰 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생각해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하시면 정말 그러시겠어요. 7315님, 이제는 치킨을 포장해서 갖고 가도 치킨무랑 콜라가 빠져야 그나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현실 정말 부정하고 싶습니다. 배달비 아끼려고 포장해서 가도 포장을 해도 콜라랑 물을 빼야 그나마 저렴하게 드실 수 있다는 슬픈 이야기. 5626님, 물가만 오르고 용돈은 안 오른다고 중딩 딸이 방송 듣고 한마디 옆에서 하네요. 딸아, 그것은 물가만 오르고 엄마 아빠의 월급은 안 오르기 때문이란다. 네. 자,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4431님, 맞아요. 이런 날이 있어요. 출근 중인데 퇴근하고 싶다고.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투나잇 정하셨어요.

2430님, 랄랄라부터 주디가 된 그대 아침까지 쭉 듣고 있는데, 납품 가면서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문자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Angels, 1112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9554님, 탈 바크만의 She's So High는 노을 신사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까 4431님이 출근하는데 퇴근하고 싶다고 뉴키즈 노래 청해 주셨는데 1089님이 격하게 공감하셨어요. 와, 저도 지금 출근하는데 퇴근하고 싶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크크크크. 근데 생각해보니 전 퇴근하면 육아 출근이에요. 크크크크. 그래도 뉴키즈 노래는 좋네요. 29개월 키우는 48 엄마입니다. 늦게 나와서 더 소중한 내딸 김다인. 사랑한다. 그래도 힘들다. 힘들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워킹맘의 비애예요. 출근했다가 퇴근해도 그게 퇴근이 아니고 또 육아 출근이라는 거. 48배, 29개월 아이 엄마 역할까지 하시려면 아시죠?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8시 38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6505님께서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을 리메이크한 팝송 보내주셨어요. 경쾌함 속에 아련함이 묻어나게 재해석했더라고요. 너무 귀에 꽂히는 곡입니다 하셨는데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워낙 명곡이죠. 워낙 명곡이어서 또 너드 커넥션의 리메이크 버전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해외에서도 리메이크를 했어요. 2007년생 배우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줄리언 러너가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이 버전은 저도 6505님 덕분에 처음 들어보네요. 같이

들어볼게요. 줄리안 러너의 Even If, 그대만 있다면 리메이크 곡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한 캣사이 곡까지 준비했습니다. 애니멀, 이 곡은 에드 시런이 작곡에 참여한 곡이래요. 먼저 줄리안 러너 Even If 듣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캣츠아이의 애니멀 들으셨어요. 캣츠아이가 그 BTS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만든 다국적 걸그룹이거든요.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악이 정말 좋긴 하네요. 그 전에 그대만 있다면 줄리안 러너의 Even If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으셨는데요. 최강권철님, 저도 모르게 한글 가사로 따라 부르고 있어요. 노인경님도 뭐지?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나? 하루나 이틀님, 계속 따라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저도 한국어 가사로 약간 신나게 리메이크 했잖아요. 계속 따라 부르게 되네요. 우리 다 똑같았어. 백꽃여왕님, 역시 좋은 노래는 누가 불러도 좋네요. 분위기가 원곡보다 경쾌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셨어요. 마이크 올드필드 코키아의 문나잇 섀도우, 1415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4679님 신청하신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물건을 보관해 두는 곳이나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보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물일까요? 오래된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은 추억의 보고이고 책장에 꽂힌 책들은 지식의 보고죠. 친구와의 만남은 웃음과 위로가 있는 마음의 보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과 기억도 마찬가지죠. 잘 들여다보면 모두 귀한 보물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난 사람들도 보물과 같죠. 나만의 보고는 무엇을 소중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물섬을 찾아 헤맬 때도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죠.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일상 속에도 귀중한 보물이 가득 쌓여 있답니다.